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네, 저 선생하고 좀 이거 물어봐야 되지, 혹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 역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문이 가능합니다. 생방송실에 자문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가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방송 도중에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방송국에다 전화하시면 직접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제 약속대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호르몬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르몬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엔돌핀 아시죠?
0: 엔돌핀. 잘 모르겠습니다.
1: 뭐 막 어찌 뭐 아주 나는 좋은 엔돌핀이 생겼다고 기분이 좋을 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1: 엔돌핀이란 노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멜라토닌 아시죠? 들어가죠.
0: 네, 네.
1: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호르몬. 그다음에 도파민이란 것도 들어가죠.
0: 네.
1: 특히 파킨슨병을 강의할 때 우리 선생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강의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세라토닌이라든가 옥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꾸는 들어 못 봤죠.
0: 네.
1: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그 호르몬에 설명드리자면 시간은 안 되고, 예, 오늘은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팝니다. 우리 우리 약국에도 중국에서도 약국에 있는데 그 무수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투이헤이수라고 말합니다.
0: 네.
1: 예, 약국에 가면은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호르몬은 독이 되고 제대로 량을 딱 맞춰 먹거나 좋은 거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멜라토닌은 우리 대뇌에서 분비됩니다. 대뇌에는 그 우리 뇌 조직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예. 대뇌 끝나는 부분, 소뇌 시작되는 부분, 그 중간에 송과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송과체, 설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송과체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에서 요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주 작습니다.
0: 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건네 보신 한 오전 두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네.
2: 그냥 혈압이도 높고, 좀 미갱색이 한번 왔다 가니까 혈압이 그냥 높고, 저도 잘 안 되고, 혈지도 좀 높습니다.
1: 예.
2: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면 어지럼증에서 자꾸 나타나면, 이게 반복이 자꾸 나타난다.
1: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2: 예, 지혈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또 댄지 맞고 이래 온단 말로 그럼 조금 낫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1: 예.
2: 그런데 이 건네 보신 하는 뭐 이게 어지럼증이 많이 나왔었답니다잖아요.
1: 어지럼증은 이 약을 쓰면 거반 뭐 100% 가깝게 치료가 됩니다.
2: 예, 그리고 그 하모니가 그다 또 가끔씩 손 좀 중풍 왔다 가니까 손도 좀 떨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 손 저리고 떨고 다리에 근데 치유가 자꾸 올라와서 저녁에는 자지 못했댔습니다.
1: 네.
2: 근데 손 떨게 많이 나왔고 저리도 것도 많이 나고 이거 뭐니까 쥐 올라오는 게 요새는 가끔씩 혹시나 한 번씩 올라온다고 이랬대다.
1: 네.
2: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쥐가 올라온다는 거는 혈액이 공급 못 되거나 아. 혹은 몸에서 미량원소 중에서도 기실 그 광물질 중에 가이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간이 나쁘면 근육이 자꾸 경련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싹 해결됩니다. 이야기에서.
2: 그리고 간경화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 그것이요.
2: 아, 골칸이 여기서 간경화를 넘었단 말입니다. 네. 그랬어요. 소화 그냥 안 되고, 얘 물성 배가 두부룩하고, 얘 변비 자꾸 생기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소화 잘 되고, 얘 배가 쑥거서 내려가네.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아침에는. 네.
2: 밥을 조금씩 못 들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맥이 난답니다.
1: 네, 본래 맥이 나는 약입니다. 네. 이 홍산로경이 들어간데 맥이 안 나면 딴 약은 효과도 없죠.
2: 맨날 나루에 앉아있던 게 요즘 내 맥이 다 정신하고 달아댕깁니다.
1: 네.
2: 그래서 전 활동이 이제 오늘 또 장사하자 그랍니다.
1: 네. 우리 활동이 열과게 열과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예, 이게 열과거 싸겠습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2: 네, 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쪽으로 하다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다는데, 그리고 귀에서 이게 소리 세우나고, 아, 또 손발 저리고 마목이 와서, 이래 고생하다 내 건네보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1: 네.
3: 혹 가지고 많이 알깁니다.
1: 일단, 뇌를 건강하게 하자면 혈액이 맑고, 청혈, 정혈, 보혈이 다 되는 약이 돼서 이 약 쓰면은 뇌경색 환자들이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3: 예, 혈액이 안 좋으니까, 예, 뒤죽고 많이 나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손발 저리, 손발 저리 이증사 많이 났고, 예, 하여튼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면이 된다, 효과 봅니다.
1: 그렇죠.
3: 예, 특히 전체적으로 소변 자꾸, 소변을 한번 보는데, 소변이, 야, 저건 오늘 몇 번씩 일어나고 아침에, 아, 머리 어지럽지. 아, 그러고도, 예, 이 약 뭐 후부터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소변 자주 죽으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고파지 좋아지면은 얘 그 방광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소변이 그리 쫄쫄쫄쫄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3: 예. 아, 그리고 자지 못했는데 이 약 먹은 날부터 이래는 거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 난다. 예.
1: 여러 가지로 많은 방면에서 효과 볼 겁니다.
3: 예, 이 약 확실합니다. 이쪽만 효과는. 그러니까 이게 효과 좋으니까 확도 이번에 또 참고해서 좀 또 참고하자 됩니다.
1: 네. 배달 전화 약국에다 전화하셔서 배달 받으십시오. 예?
3: 예, 예,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건네 보신동안을 보행하는 고객입니다.
1: 네.
4: 이제 한 석 달 썼단 말입니다.
1: 석 달 써도 알깁니다.
4: 예, 효과 용좋습니다. 나는 예, 주요하게 이 심장, 그 다음에 예. 머리가 예, 심장이 자꾸 놀라고, 예, 예. 자꾸만 이렇게 그런 영 답답하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저, 뭔가 노크 위원회 가벼운 게 노공 왔다, 노공 올 징조라며,
1: 예.
4: 말하라니 그랬다. 그래서 예, 예, 수탄약을 먹고 이랬는데, 이 건네 보신화는 쓴다면, 이 머리가 정신합니다.
1: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고, 피량이, 혈액량이 많아지고, 경락이 소통지면서, 청혈, 보혈, 정혈, 이게 다 되는 약이 되나서, 그렇다는 말이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소변이 내 용 잦았습니다. 한, 밤중에 한 5번 댕겼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런데, 저 석 달이요 썼는데, 지금, 소변량이 확실히 그 차수가 적어져서 용좋습니다.
1: 예. 소변 보는 것도 좀 시원하다 감이 들 겁니다. 힘이 생깁니다.
4: 예, 예.
1: 소변을 밀어줄 수 있는 방광에 힘이 생깁니다.
4: 아,
1: 예.
4: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잠 자지 못했는데 잠 잘 잔다.
1: 그렇죠. 이 약이가 예. 저기 뭡니까? 산조인이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룡골이라든가 자 실면증을 치료하는 중약제에서 제일 좋은 약제 6가지나 들어갔어요.
4: 아, 그렇군요.
1: 예.
4: 그래서 이제 석 달 썼는데 효과 용 좋아서
1: 이 약은 수면제 쓰던 사람들이 수면제를 싹 끊습니다.
4: 그렇게 예. 말이나 수면제라 세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이 잘 올까 아침에 정신하고 막 머리 맑아지고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수면제만 끊어도 살 것 같을 겁니다. 수면제 잡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오리보리해서 정신이 낮인지 밤인지 기운력이 뚝 떨어집니다.
4: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그런 뭔가 뭐 건네 보시 한 저번에 내 많이 아이사 뗐단 말입니다. 예. 그 먹어보고 그래서 근데 예. 효과 좋을까요? 이번에 좀 많이 싸서 그래요.
1: 열곽에 열곽 이 보통 15곽 싸야 15곽 드리는데 이번에 열곽에 열곽일 때 싸놓으시오. 그럼 꾸준히 예. 잡수면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도 않은 그런 효능도 봅니다. 예.
4: 예. 예. 그 우리 언니도 지금 이 양로원에 계신데 자기도 이거 내가 같이 이제 방송 같이 듣고 저리 좋대서 자기도 잡수겠답니다.
1: 늙음하게는 이 이야기 대부분 환자들인데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 에이. 쓰는 게 좋습니다.
4: 네, 우리 저 맹감 형제가 좀 사다 그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좋은 에이.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수고하신다.
1: 예.
5: 저도 그녀 보신 안에 이거는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5: 지갑 소절이 앉아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코리 휑하고, 정신이 띵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해가비하고, 두세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은 석 달 먹으니까 나의 석 달 전에 벌써 혈압이하고 하루에 한 번 막 빼고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도 다 있었댔습니다.
1: 네.
5: 이게 좋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5: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나의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나사지고 그리고 콩팥이 약해가지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전하게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1: 네.
5: 그런 게 지금은 하루 전하게 한 번에 뭐 두 번 빼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잠을 잘 자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 되면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이 싸고 예. 이런 골가병도 차차차차 싹 나서지.
5: 옳습니다. 예. 예. 그런 골가병도 네, 지금 말하자
1: 같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집니다.
5: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네 예. 이제 돌아눕다도 허리 아파가지고 오고 오고 하면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구성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 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네.
5: 예,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속이 편안한 게.
1: 예.
5: 예. 그리고 이 입의 약이 소화가 잘 된다.
1: 네, 맞습니다.
5: 그리고 지난해
1: 예.
5: 나는 이 주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고 예, 밥 먹어도 예, 속이 터지 마음에서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이런 미술에도 먹지 못해서 그래도 약이 없어서 딱 그 정도 그만 씻던 게 지금 그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1: 이게 기혈이 보충되면 예, 위 동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가 꾹꾹 눌러서 위 유동 잘하고 장도 유동 잘하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잘 쪼개주고
5: 맞습니다.
1: 흡수 잘 되고 해놔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효과 봅니다.
5: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 나서 그래서 영양편 없어졌는데 그 식은땀이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1: 그건 싹 없어진다. 또 빨리 없어진다. 식은땀이 나는 거.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몸땅 기혈 부족입니다.
5: 예.
1: 예.
5: 그리고 이번 활동이 그렇게 좋으니까 나의 활동에 참가해서 살려고 합니다.
1: 네. 활동이 확실히 예. 좋습니다. 예.
5: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5: 예. 수고하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제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예.
1: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혈중이 멜라토닌 함량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 노인분들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이

0: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과 체, 우리 대뇌하고 손의 중간에 설방울처럼 생긴 이런 조직인데 두루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에.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이 멜라토닌을 우리 또 디산즈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네. 사람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 번째 눈이다. 대뇌 안에 무슨 눈이 있는가? 바깥 어떻게 보는가?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멜라토닌은 아 우리가 이게 낮이 됐는가 밤이 됐는가 이거 보아내는 눈입니다.
1: 네.
0: 네. 주위가 까맣고 이러면 까맣고 이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손과 체에서 된단 말입니다.
1: 네.
0: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특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잠잘 때는 불이랑 켜놓고 자지 말고 창문이라며 그렇게 환한 데를 아예 자고 싹 닫아놓고 조용하게 어둡게 하고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1: 됩니다. 네, 일종의 생물종이죠.
0: 그렇죠.
1: 네.
0: 거기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이걸 우리는 좀 그 량을 좀 어떻게 많이 분비되겠는가 이거 중시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네. 디산스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면에는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다 보면은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잘 알겠나. 늙으면 잠이 적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1: 네.
0: 확실히 이게 노화 과정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래 보신 한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니까 이 멜라토닌 함량이 점점 올라갑니다.
1: 네.
0: 심지어 젊었을 때량으로 도달합니다. 왜 그런가? 근래 해주는 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뇌조직을 대뇌든 손해든 손과 체든 모든 이런 뇌조직에서 생기고 있는 이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높여주고 이러는 약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근뇌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은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면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고 이게 중에는 이런 시향성시향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25가지나 되는 중요한 약재. 그것도 홍삼로경 들어가면 모두 홍삼로경이 정말 제일 좋은 약인 건 안다. 그러나 난 그거 쓰면 혈압이 올라간다 혹은 열이 생긴다 하는데 그거는 걱정 싹 없애게끔 만든 약이가 이 약입니다. 쓸 수 있게끔 제일 좋은 약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음과 양이 평형을 딱 잡아줘서 허혈이 있던 사람들 혈압이 높던 사람들 이걸 동시에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 이 좋은 세월에 뭐 돈은 딴 데 쓸 게 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 써야 되죠. 그런데 어떤 약을 선택하실 것인가 나는 종교로 못 쓴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 마시고 먼저 한계료 좀 그런 사람 그런 근심 있는 사람 한계료 좀 써보시오. 까딱 일 없습니다. 대비 두중이라면 우술이라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 김영자 진행자에 이런 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몸의 진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뇌보신환은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산과 들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한동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빨간 단풍잎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잎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웃음 있는 것에 행복이 있고 웃음 있는 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김문호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조령 작사 류현근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잊을 수 없는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노래한 가요.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홍석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합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하나는 전문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예,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2세트라는 게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래서 8세트에는 또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러면 4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0세트라는 게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4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아주 편리합니다. 예, 외지에서도 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직접 전화 채소 예, 전화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 채서 오늘이 다 결정하겠다 싸겠다 하는 분들 8세트 이상부터 우리 풍습방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예, 일단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거기 안에 있고 이제 또 달러 진료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료소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우리 우기병원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있지 않습니까? 2층 중립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일단 이걸 강의를 하기 전에 제한테 와서 지금 병 보이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역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가지고서 마지막에 제한테 이렇게 걸어보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그 진구의 요리 이 책이 명백하게 났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요추간판 탈출이라고 이렇게 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병원에가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사진 찍어보게 되면 거기 요추간판이가 뭐 펑추 왔다, 투추 왔다. 예.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안에 수액이 또 흘러나와가지고 소리 뭐 요리나 포추이나 네, 이렇게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단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펑추나 투추나 이것이가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거는 중의에서 해석한 게 너무 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은 모두 네 가지를 나눕니다. 제일 첫째는 쇄위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왜서 안 되는가? 예, 이걸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이래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 잘못하게 되면 이 수술의 펑션이라는 경우 많습니다. 예, 위험성이 많죠. 어째서 펑션이 많다는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정말 제일 좋은 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실수 받아가서 나온 이상가, 예, 금방 이거 접한 이상가, 경험이 없는 이상가, 이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모르고서 아무 데나 들이댔다가는 예, 그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신경 손상받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어디에 손상받는가? 잉지모라는 게 손상받습니다. 이 잉지모라는 거는 잉이란 거는 땅땅하다 그 뜻이죠. 잉지모라는 거는 그 안에 척수하고 신경근 이것을 감싼 이런 외부의 아주 단단한 또 유연성이 있는 이런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시험의 뭐라 하죠? 두에 무슨 작용하는가? 이 척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환충전당.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하면 쭉 가게 되면 그 밑에 탄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샤즈비람이 그거 가지고 젠칭 그러니까 이런 진동을 일으키는 거 좀 많이 이렇게 젠칭하고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지에 이것이가 미비 환징. 그러니까 옆팔로 막 흘러 못 나오게끔 이 딱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벙추나 투추나 그다음에 요리나 이것이가 기실은 인지 뭐가 파괴돼 가지고서는 그 거칠로 나오는 겁니다. 흘러 나오는 게죠.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이 이미 인지 뭐가 자칫하게 되면 이미 손상 받았는데 또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 인지모를 진일보 손상 준다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액이 흘러나와서 척수를 따라서 몽땅 그게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이가 몽땅 마비 옵니다. 그러면 중선탄화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술은 풍선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척추라는 거는 중이의 경락을 따진다 할 때 몽땅 뚜마에 속하는 겁니다. 동맥이라는 건 치징바마의 어간의 한계 이런 경락이죠. 그래서 모든 양기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 뚜마에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장창이랍니다. 그래서 이 뚜마에라는 건 무슨 뜻인가? 중두, 두관. 통쇄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양기를 지배를 하고 이거 지휘를 하고 이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모든 양기가 이김에서 기혈이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잘못 다쳐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동맥이 뚝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쇠위싱, 한시싱, 그 다음에 시러싱하고 간신, 쿠이슈싱 네 가지로 나눕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이 북수방과 해변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예.
2: 예, 허가가 좋으니까. 예. 그럼 이전에는 자꾸만 맨에는 춥고, 예, 속혀와기, 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춥고, 그다음 손과 발이 또 그렇고, 또 열이 난단 말은 막 뜨뜻하게.
1: 네.
2: 예, 그럼 눈꺼풀이 자꾸만 띕니다. 그때도 번호를 까만 떴다 비벼도 그냥 띄고, 예.
1: 네.
2: 입안이 항상 마르고, 예. 아, 그 가슴이 나도 이렇게 모르는, 도둑질 다니는데 자꾸만 두근두근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귀에서 그, 뭐, 기타 소리 같은 게 찡찡찡찡, 웅웅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자꾸만.
1: 네.
2: 아무리 잡아 두드려 듣길. 그리고 찬바람 마저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눈에서.
1: 네.
2: 예, 그리고 무릎 관절이 이렇게 심해서 뚝뚝 서리면서, 아까만 몇 밤을 또 그렇게 못 가서 또 앉아시고, 긁고, 조금 긁고, 이렇게 했댔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변이 졸이고, 예, 용 힘들더라만 또 소변이 졸이고. 예, 이럴까, 예, 좀만 혈압도 엄청 아이 되지 할까, 예, 아, 좀만 사는 게 눈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댔습니다.
1: 네.
2: 예, 그래도 많고, 이렇게 많은, 뭐, 청약 먹고, 뭐, 아이머니, 뭐,

0: 아이디어다 지금 맞고 해야 돼. 그때 당시에 또 탈락하고 아이디어다.
1: 맞습니다.
0: 예, 예 아이 말 아이디어다. 돈돈돈 사람. 그거에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야 선생님 정말 영화입니다. 이 붕수빵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예.
1: 네.
0: 예, 벌써 기적같이 날이 남아들게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기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영 기분이 좋고 예, 오 이거 좀 어서 선생님 바로 만났구나. 약간 이렇게 친구가 내게 맞는구나. 그다음에 친구 첫날부터 선생님 친구 첫날부터 벌써 예, 허리가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허리 시원할까요? 차츰 차츰 다세만에 차츰 차츰 이렇게 허리 이렇게 펴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래서 뱀에 제대로 펴주기도 하고 예.
1: 네.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따뜻해지더라면 돼. 무릎이 뚝뚝 소리 나던게.
1: 네.
0: 예,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귀에서 지금 기타 소리 아예 납니다. 아무리 귀를 잡아도 뒤래.
1: 네. 큰 거 해요.
0: 예, 소리 아예 납니다. 오,
1: 영. 이게 해결하기 영 바쁩니다.
0: 예, 영 바쁩니다. 이 정신 막 후리통거는 근데 지금 기타 소리가 아예 났고 두드려서 기타 소리가 영 정신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얘 노심금도 없어지고 벌써 눈이 막아진다 말입니다.
1: 네.
0: 내도 눈이 막아지면 정신하고 벌써 내 몸이 가벼워진 게 안 된다 말입니다.
1: 네.
0: 약이 효과가 많으니까.
1: 그러니까
0: 이 풍수방이 내 이게 체질에 맞는, 딱 맞는 이 약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예, 정말 이, 정말 이 풍수방 약이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1: 네.
0: 예, 내가 어제 10년 넘어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정호 선생님 친구와 풍수방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1: 예.
0: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1: 예.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오면은 대단히 높으신 분입니다.
1: 약이 좋죠. 예.
0: 예,
1: 약도 약 좋고 친구가 또 따라가고.
0: 친구 고생하다 아이던 게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예, 이번에 활동이 크게 합니다. 예,
0: 예 크게 할까?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활동이 장기해서 더 싸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예. 전화해서
0: 예, 예.
1: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8세트 예. 이상부터 우리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전화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붕수빵을 네, 쓰고 있는데
1: 네.
3: 아,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붕수빵을 선택했습니다.
1: 네.
3: 근데 이거 그런데 벌벌 괴랭 이런 게 쭉 많이 좋아졌어요.
1: 네, 허리도 많이 이렇게 펴졌지 않습니까? 예.
3: 그리고 예, 우리 집안지 옆집 노친에
1: 네.
3: 허리 꼬부라들어서 지금 바빠서 그랬는데 이 붕수빵 자수구슬이 구노친도 허리 쭉 펴졌답니다.
1: 네.
3: 그래 기적적으로 얼마나 감사하지요.
1: 네. 이 말씀은 약이 없어.
3: 눈치 좋으니까 저기들은 나는 저기 머리에서 그런 항상 왕왕 소리 나던 게 그것도 다 끊었고 예.
1: 네.
3: 부스밥 먹으면서부터 저기 정신함에 모든 가지 그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벌벌 괴랭 이런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빵 우리 둘 부부간의 영감도 부들부들 떠는 뒤에 하던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3: 둘이 같이 먹자고 그랬나.
1: 예. 좋죠. 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세 가지 약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집에 아버님도 지금 그 파킨슨도 많이 좋아지고 예? 이게서 많이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쇠위싱이란 건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우리 여자간반 탈출 걸린 사람들이 기실은 우리 공작 방면에 이런 인소도 많이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4: 에이, 나는 좀 오늘 선생님께 좋은 소식 좀 알려드리자 한다.
1: 아, 예.
4: 예. 방부터 시작해서 이 풍수빵 약을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썼는데
1: 네.
4: 아, 옛날에는 정말, 저긴 한데, 원래 이거 아는 지는 7, 8년 시간이 됐습니다. 예.
1: 네.
4: 그래, 약, 방,

0: 방송 듣고서리 저 선생님이 이 약을 쓰게 됐는데 원래 그 수마디마다 부서나고 그다음에는 잔들이라 물을 치는 것 같고
1: 풍습이
0: 또, 예. 예 그다음에 옷 입을 때도 팔을 들 수 없어서 예. 정말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래서 영애나든지
1: 네.
0: 이 주사에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하용 오래 앓던 게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변비증도 낮아지고 소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식률이 고르지 않아서 영 저기나 고통이 많았댔는데 이게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네 이렇게 모든 가지 면에서 나서질까 우리 아바이도 보던 게 있으니 나도 그거 조금 먹어보기로 하면 이래더라 말이
1: 네.
0: 그래 그 아주부터 또 아바이도 잘 쓰게 됐는데 아바이 원래 우리 오츠에서 사니까 정말 숨이 차고 그 모든 면이 연치겠으니까 불편하던 부위에 이 약 같이 내 먹는 거 보고던 게 같이 다 썼던 게 숨이 탄 것도 나사지고 무릎 귀 아픈 것도 나사지고 해서 5층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어제는
1: 예,
0: 내려왔다 올라갔다 예.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그 이래니까 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 좋습니까? 나는 그저
1: 네.
0: 그 심률이 고르지 않아서 그저 숨이 차고 그러던 게 지금은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예. 걸어도 잘 다닐 수 있고 집에 이뤄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그렇게 부쉈던 게 영 많이 내릴까 집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정말 이게 우리 내 두 분께는 이거 양식입니다. 정말 이 약을 내 먹기 잘했다는 걸 내 선생님께 다 알려주고 싶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내 지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이거 계속 써서 정말 늙음하게 더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내 선생님과 얘기하고
1: 맞습니다. 장기적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고를수록 예, 계속 예. 보충해주지 예. 않습니까?
0: 병원에다 본 유키마 이렇게 이래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공작객관은 우리 사업할 때 우리 보통 장기적으로 후안 나 계속 앉아서 방호실에 앉아서 일을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오라거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 소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컴퓨터 이거 계속 노는 바람에 활동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나거나 이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취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풍수방에서 한번 하자, 그럽니다.
1: 네, 예.
3: 예. 예, 저는 원래 관절이 용 나빴습니다.
1: 네.
3: 예, 관절이 너무 나빠가지고, 나가 다니지도 다니지 못하고, 예, 어디나 가서 관절이 불편하니까, 어디나 다 통편하고,
1: 네.
3: 예, 그러고 걸지도, 잘 걸지도 못했습니다. 이 풍수방을 쓰면서부터 예,
1: 네.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예, 위도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위도 소화가 잘 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저기 심장도 영 이래 좋지 않았는데
1: 네.
3: 저기 그냥 실리부칠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1: 네.
3: 이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 풍습방은 다른 약보다 달라서 예, 이 저기 골수로 부하지만 또 안에 저기
1: 깊은 곳에 한기로
3: 예, 몰아내니까 정말 이 약이 효과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저는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저도 계속 풍습방을 쓰겠습니다.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라오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중에서 라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오정이라는 거는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떠나가지고서리 더 초월해서 너무 이렇게 신체를 못 쓰게 군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일한다. 어떤 땐 딱 매겹지만 안에 그 완성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해야 되겠다. 예, 이럴 때면 그 다음에 라오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일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무거운 짐이라 하면 반하는 이런 일을 하거나 예, 이런 분들

0: 우리 그런 무거운 짐 들다 날까나 땀을 세게 흘리죠. 땀 세게 흘리는 그 사이를 타가지고서리 그 기회를 타서 또 이런 찬바람 팍 났거나 예 이럴 때 쉐위싱이라는 게 생기고 예 한시싱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러고서리 땜보 공조상태 게가나 우리 장창투 이런 자를 몰거나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예 그래서 이 요추 척추를 예, 자꾸 이렇게 손상받거나 예, 예 무리하게 굴거나 예 그리고 또 외상이라는 게 수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약을 잘못 쓰는 거, 특히 서약,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간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풍식방에서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야, 중안 탈출도 있고 허리 다리 너무 아팠습니다.
0: 네. 예.
2: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먼지를 못 걸었습니다.
0: 네.
2: 어디 너무 아프고 이게 조금만 걸어가면 이게 계속 쉬고 했습니다.
0: 네.
2: 그동안 참약도 많이 써보고 관절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고 했는데 우연히 방송 듣고 선생님이 풍수방약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정말 기적같이 후리다리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네.
2: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0: 네.
2: 다리 아야 보관은 정신 안 갔습니다.
0: 네.
2: 그리고 우리 조카도 어느 관절이나 다 아프고 한국에서 너무 일을 힘들게 한 게 어디나 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일 못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치료를 많이 해도 낫지 않아서 이 풍수방 약을 쓰면서 제가 같이 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완전히 낫아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0: 네.
2: 네, 지금 일을 어제는 매일 하는데 허리 다리 아프지 않답니다.
0: 그렇죠. 예. 갈 때 약도 예, 많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
2: 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해제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너무 쉬라고 하던 게 다 어제는 저기나 제 신체를 돌아오고.
0: 예, 예.
2: 군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0: 예.
2: 그래, 이 약이 위에도 자극이 있고, 위 더 좋아졌답니다.
0: 예. 우리 약은 식전에 식후에 잡사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자극이 없죠. 예.
2: 예. 그래서 너무 효과 좋아서 약을 좀더 많이 쏴 보내달랍니다.
0: 좋죠. 이번에 활동 크게 할 때, 예, 빨리 쏴 보내세요. 예, 예.
2: 후대
0: 대단히
2: 예.
0: 크게 합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예, 몽땅 간 곰팥이가 손상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기다 대고 아프다고 또 진통제를 쓰기 쓰거나 격소로 쓰거나 소약을 쓸 때는 이 간 곰팥이 진일보 손상받으면서 뼈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제 간 곰팥이 못 쓰게 돼서 이런 병이 생기는가? 간이라는 건 우리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거기에 몽땅 힘줄이 얼기설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쥐젠판이 예, 이런 것들이 한 줄에 쭉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고 구부렸다 폈다 하기 쉽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높은 데서 뛰니라도 거기에 환충 이런 란디알 이런 작용도 할 수도 있고 할까나 예, 이게 몽땅 간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곰팥이가 골수로 관할하는 게죠. 그래서 일단 간 곰팥이가 손상받는다 할 때 찐모 이것이 상합니다. 힘줄인데 그리고 골수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封闭주사를 많이 쓴다 할 때 골수가 대량적으로 류실됩니다. 골수 없어지죠. 그럼 골다공증이 오는 게죠. 그리고 골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척추는 직접 이제 동맥을 통해 가지고서리 머리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나 척수가 모자란다 할 때 척추 안에 그 수액이 모자란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거기에 모자란 거 보충해주기 위해서 뇌수가 또 그 자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뇌수도 많이 쫄아듭니다. 뇌가 쫄아드는 이런 병에 걸리죠. 나오에수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쇠위싱 이 병에 걸린다 할 때 보통 이 허리다리가 치통이라는 게 옵니다. 바늘 찍어 놓은 것처럼 아파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딱 제정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가 딱 아프다 한다 할 때 매일마다 거기 아프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오늘이 여기 아팠다 저기 내린 저쪽이 아팠다 그럼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게고 쇠위싱은 한 곳이 계속 아픕니다. 그 다음에 또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게 되면 아프죠. 그리고 허리가 꾸꾸대납니다. 무슨 뭐 떡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럴 때 호쉐 취위하는 이런 걸 하고 그다음 리치지통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쉐화위하는 거는 이 지草우 이 우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란 약재 띠롱이 이거는 반신불수 있거나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목이 오거나 이게 다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게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준 데 좋고 그 다음에 쯔마첸즈하고 웨이링센 이 두 가지 약자 결합하게 되면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일단 밤이라면 뭐 진통이 잘 돼야 뭐 사람이 잘 자고 그렇죠. 서약의 진통제보다 이런 쯔마첸즈 웨이링센은 중약제로 된 게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해치지 않고 안전하고 이러면서 진통작용 좋죠. 그럼 두 번째는 한시신이라는 게입니다. 한기하고 습기를 인한 게입니다. 그러면 한기 습기를 몰아낸 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지금 깊은 곳의 한기를 없앤다. 그러면 보통 우리 더운 약재가 들어갑니다. 겉에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또 더운 약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약재가 어느 표면의 한기 중간의 한기 그 다음에 깊은 곳의 한기 뭐라는 처방이 이 약재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겉에 이런 한기를 몰아내는 걸 갖다가 서령에 깊은 곳에 한기를 몰아내겠다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본상 그거 효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겉에 한기를 몰아낸 데서 그 더운 약재를 쓴다 할 때 오히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게 되면 진액이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데는 지창우, 지草우 남방의 우토, 북방의 우토 들어가야 깊은 곳의 한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뼛속 깊은 곳을 뜨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 여름철에도 막 한기 막 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막 끼는 것 같고 이것이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시싱 하게 되면 허리다리가 冷痛이란 게 옵니다. 중주어, 무거워나고 차갑고 아프고 그 다음에 징워더 状况下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좀 움직이거나 개체하면 내일 뭐 비 온다, 눈이 온다 이러게 되면 벌써 언제나부터 한기 꺾였기 때문에 꼭 시련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기 습기라는 거는 습이란 건 물이죠. 물이가 한기가 만났을 때는 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이 안 됩니다. 꼭 따뜻해야 물이란 거는 자꾸 돌아다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홍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

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였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친 것이다. 멀리서도 토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김우래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토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 있었군. 검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조항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흔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사를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루화, 중루화, 하루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 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종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벗은 뱀 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 말을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골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치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 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해말 하였다.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철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 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깔깔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려야 났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살인다고 여길까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0: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쬐고 있자니 마음이 지랄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군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오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간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 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보았자 어려운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로는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큰 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보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보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본 하나를 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을 갖고 뭘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1: 밥입니다. 아침밥이 왔습니다.
0: 호위병은 화덕 곁에 멀건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1: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한숨 소리가 낮게 들리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우리 앵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0: 봉준은 정말 잘 먹는군요.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1: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김우리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0: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아, 어서 가봅시다.
1: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0: 저 집입니다.
1: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2: 어르신, 안녕하세요.
1: 리앵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앵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2: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1: 그리고는 팔각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0: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주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주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0: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합방 전력 고봉 부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양광 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혼촌 료정 전기화학 에너지 축적 발전소, 정변 전기화학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영정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활용,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조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투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 거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도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보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법 교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지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가꾸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전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결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 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종아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여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만달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일원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2: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10월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불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하고 방화선전 교행을 잘하여 삼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삼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삼림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삼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선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경보

0: 5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1: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그늘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공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 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0: 연길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7: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6: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7: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처방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더불어서 전문 눈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멍석통, 명사방은 이번에 무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는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은 전제하에서 이번에 적게 써도 퍼센트는 높게 준다는 이게 특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번에 이 몇 가지 제품에 제가 이야기하건 데는 이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으로서 뭐 국가약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비준허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효과성은 믿음성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시겠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방 초기에 평균 나이가 수명이 39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배수로 거의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78세, 79세 이 정도까지 작년 통계 이야기다면 78세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78세인지 79세인지 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78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런 그 요법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등한하게 듣지 마시고 절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대증상이라 하게 되면 장수로방은 한곽에 198원인데 엿새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국의 장수의 밀방으로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저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속은 멍석통이랑 멍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에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고 이때 한각의 가격은 270원 자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너무 빠른 제가 본 그 서류에 이야기하면 텔레비 각본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걸 봤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빨리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가지 성분. 그리고 명사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21가지 중약제로 되어 있으니까 눈을 구하는 데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를 인정해도 거의 접근할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장수로방 한 달 더 먹었는데 효과 영
1: 빠. 한 달이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네.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그러거나 네. 저기 속이 더부람이 씨 국물이 달고 올라오고 소화 안 돼서 예. 밥 얼마 못 먹는데 장수로방 쓰면서 소화가 되니까 예. 지금 삼시세끼 꼬박 먹어도 밥이 맛있어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남다 지.
1: 여기 소화를 촉진해서 저는 봉영, 텍사, 스코프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부중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그 기관이나 봐서 예. 그 날씨 약간만 사두고서 가려서면 기침을 자꾸 했는데 지금 이 증상이 없어져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호흡계통을 다스려주는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저기 뭔가 남편도 지금 쓰겠는데 몸속통 지금 우리 남편이 쓰겠는데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머리 어지럼 지나고 심장이 아이도한데 야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예 야 혈압도 온정되고 또 뭐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쓰고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예, 제품 예. 자체 예. 일단 통하게 하는 데는 특수한 제품,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아주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진기약제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이따가지 여러 가지 약 먹어도 예,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봅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제 전번에 얼마 못써 지금 오늘 지금 활도절제 지금 이 두 가지 약 잘 받았잖아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라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의 로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이 몇천 년간이 내려오는 그 인류 문명은 바로 오대에서 체현되는가 하면 이 중의 중약에서 많이 그 체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의는 황제의 목숨을 관리하는 중요한 이사에 속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장수에 유리한 제품이라면 바로 그 어의 사용하는 이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장수로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무슨 텐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팥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여성들은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백의 혈뇨, 그리고 요실금이라든지 혹은 소변이 쩍하면 염증이 생기 힘들면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기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은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맥이 없고 나른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머리가 빨리 휘어지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적지 않은 분들이 말합니다. 무릎맥이 없어서 걸지 못, 다리맥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이거는 네. 콤팥의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에 속하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예,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예, 중풍 입은 이미 두 번 왔습니다.
1: 예.
3: 그래, 이 몸속 통내, 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내 동생이 딱 얼마 것 같아서 그래, 내 선생님께 문의하는데, 증상이라면,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파동이 많고,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밤에 소변이 닫아서 주말에 영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막 내리 아프지, 자화골신경 통으로서 예,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내 동생이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하고 쓰게 되면.
1: 아, 이 몽석통에 포함된 29가지 유효성분들은 막힌 걸 열어주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 텔레비 각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은데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철렁철렁 다리를 매치면서 이래 걸는 거 보게 되면 가슴 아프죠. 네. 그럴 때게 되면 정말 가슴 속으로서 그분한테 어깨를 치면서 알려주기 쉽지만 해도 이제 방송에 물으셨으니까 그런 분한테 포함되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 자체를 빨리 뚫어주고 막힌 거 열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만 해도 7개 향이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게 적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으로서 기혈을 보충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소화계통을 촉진시켜주고 막힌 거 열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게 몽석통에 속합니다. 예.
3: 아,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동생분이 많이 참고되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교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라왕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숨을 요도까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콩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이런 구변이라는 개구자의 변이라는 그러니까 해구신 이것처럼 해구변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각교가 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콩팥을 도와주는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슬이 들어갔거나 바지텐이 들어갔거나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까지 상초, 중초, 하초가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기능 저하는 어디로부터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이 차원에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꾸범 폐유엔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꾸범 폐유엔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녹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기본으로서 원기를 돌아주면서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든 나이가 들면서 기본 문제는 원기를 돌아줘야 됩니다. 기본을 처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처세워주는 중화민족이 몇천 년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장수로방 이 처방에 원기를 처세워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대선함과 빠릅대다.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던 게 이게 없어지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이것도 잠을 탈탈.
1: 아,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가면서 주맨 하는 예. 불면증은 기본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수면제는 기본상 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많이 들수록 치매가 빨리 오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치매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원지란 중약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주면하고 실면증을 해결하고 기억이 잘 되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리고 발이가 예. 나는 어쨌건지 발이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1: 아, 그게 문제입니다. 예.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고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마지막 끝이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2: 예, 어떤 때는 또 무섭고 디딘 것 같기도 하고.
1: 어, 예, 예, 예.
2: 그리고 아랫다리 맥였던 게 지금 이게 조금씩 없어질까 한다.
1: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잠이 잘 온다. 그
1: 예.
2: 후에. 저기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돕더라.
1: 그럼요.
2: 네. 예. 이게 확실히 이 약이에 복용해봤고 확실히 장수로 봐야 돼 그런지 여러 면을 확실히 빠르게
1: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조금 맛있어서 그랬다.
1: 예. 소화도 잘 되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 이름을 띄고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그것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시간 전에 드시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만약 위에 간에 콩팥에 부담이 간다면 공복에 드시라고 절대 못하는데 오히려 간, 위, 콩팥을 도와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역할 꾸범 폐유엔 해주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특히 여기에 구변이란 성분이 들어가 구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변 이렇게 말합니다. 한정말로는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우슬이 들어갔고 바지텐이 들 녹각교가 들어갔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혈압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온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의 그 효과성은 얼마나 놀랄만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몽속 통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지금 나는 혈압이 높았다 나서 혈압 파도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콱 높았다 어떨 때는 낮았다 하면 이러니 그저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그냥 아프고 예, 그래서 소리 나고 그래서 밤에는 잠이라는 게 아니고 잡생각이 많고 예, 꿈이 많고 이랬습니다.
1: 예.
0: 이래서 약을 또 많이 써봤는데 그 효과를 크게 못 보다가 내 몸속 통 썼는데 지금 오늘 아이 썼는데잖아요. 나아지는 게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왜 심장도 나빠갖고 나니. 맨날 진짜 춤 춘다며, 심장. 걔네
1: 팍팍 예.
0: 떨리네. 걔네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가슴이 침침하다가서 더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 예, 그래고 뭐니까, 저 뭐니까. 그래서 발다리가 어떻다니, 발다리 막 저리지. 나는 발바닥이 또 따가워서 뜨거워서 지금 발등은 차갑고 발바닥은 뜨겁고.
1: 아, 그렇습니다. 병이 시작될 때게 되면 손바닥 중앙하고 발바닥 중앙이 뜨거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병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것도 정말 요간 바쁘죠.
1: 바쁘죠. 그렇죠.
0: 예. 예. 그랬는데 이 학생의 속도 지금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1: 그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뭉쳐서 그런 겁니다. 순환장애 때문에. 예.
0: 그래, 그랬습니다.
1: 예.
0: 그래, 그래. 밥도 잘 먹더니 밥을 먹지, 손 바르고 좀 마석이 어떨 때는 막 소리에 나지. 그래서 서울랑 꽉 까잖아. 어떨 때는 딱 그랬지, 물으면 그래. 어떨 때는 있었지라는가, 부여가 그래야 되는가.
1: 그렇죠.
0: 예.
1: 공포감 느끼게 되어있죠.
0: 예. 예, 그렇을 때가. 그런 게 이 학습에서 이 학은 이렇게 효과 빠릅니까?
1: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돼서 몽속통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0: 예, 이제 한 열흘 써봤는데 지금 예, 이렇게 예,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1: 게 국가 비준호마가 있는 준조화가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예. 드셔서 해결되지 않으면 손 놔야 될 정도로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랬나 좀 이 학습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정신 한가득한 배가 다르죠.
1: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29가지 성분 자체는 다른 데서 없는 이런 그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된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7개 향이 들어갔다는 이게가 경락을 수통시키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이 빨리 중풍 오기 전에 증상이 개선을 가져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좋은 제품 자체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란 것은 빨리 속도란 말입니다. 통은 통한다 한 말입니다. 몽약으로 조성된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 미세순환까지 포함해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내 두뇌자도 되나마나 한 이런 체구 안에서 그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막히게 되면 제일 쉽게 막히는 점이라면 뭐 관상동맥과 뇌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혀서 쓰러져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뭐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는 특히 중노년 그 이후에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그 몽속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 예.
3: 선생님. 우리 조카 이제 49인데 어제 앞고개를 잘 이렇게 넘지 못하게
1: 민간에 그런 설법 있죠. 예.
3: 예, 어지가무 이렇게 구석기 저녁에 이 자루 먹어서 영도에서 그 동성금이로 오는데 앞에서 둘이 다 건네, 길을 불쇠로 건네가더라. 근데 자기는 이렇게 검은 길 건네간다. 근데 굉장히 불 다 채워놨다 마음다고 근데 아무래도 일 없지. 근데 본인이 심사진에 놀라가지고 서리.
1: 그렇지.
3: 쟤네 지금 때문에 입원해서 땡딩 하긴 하는데 정신이 일 없지. 근데 그냥 뛴단다 자꾸.
1: 예.
3: 그 이야기 되니까.
1: 몽속통 시도해보세요. 예, 예.
3: 되니까.
1: 49살이게 되면, 남자지요.
3: 남자지.
1: 네, 남성들이 49세, 50대 초반 이때, 제때 잘

0: 지나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많이 말고 먼저 지금 멍석통은 다섯 각 사면 두 각을 주고 열 각 사면 여덟 각 주니까 다섯 각에 두 각을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합니다. 50177.
1: 여기 네. 좋다면 기랍니다. 소화도 여기 잘 된다면 기랍니다.
0: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성분이 예, 카이와이 쇼스 해주는 건비 허위 해주는 성분이 예, 두구, 토무샹, 목향, 감초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0: 예,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깊이 이 제품을 관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중풍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중풍전에 여러 가지 머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나거나 현인증이 나거나 입술이 마비가 와서 말이 잘 되지 않거나 말씀을 하는데 그 말마디가 또렷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별나치 않은 언덕인데 넘어지거나 그리고 물체를 볼 때 희미하게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거나 네. 이미 넘어진 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적인 자세와 투덜거리는 말투,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의 수필 언어의 에너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언어의 에너지 김명숙. 전성으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꽃은 사람들의 눈을 풍요롭게 호강시켜주는 즐거운 감상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화가 필요 없고 동행자도 필요 없으며 표정 관리에도 구애 없이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꽃이 아닐까. 꽃의 매력은 누구에게라 없이 똑같이 웃어주고 반겨주고 예쁨을 선사하는 대공무사함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특이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그 어여쁨을 소리 없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자연의 황으로 떠받들려 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예쁜 꽃들 속에서도 빛나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생존하는 꽃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꽃으로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우지만 인간을 혼절시킬 만큼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바람에 악마의 혀 또는

부두교의 백합이라고 불리운다. 라플레시아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발산시켜 자기의 소중한 이미지를 잃어가기에 그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함께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한다. 소통의 주요한 요소는 서로지간에 주고받는 대화들로서 그러한 언어들이 바로 소통의 지름길로 되고 있다. 향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꽃들처럼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이 다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감수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찍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우리 문자는 못 나타낼 뜻이 없고 못 나타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아해 다르고 어해 달라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지어 누군가를 험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삶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돌도 없는 극진한 효노로 소문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의 위해성을 더더욱 명백히 깨우쳐주고 있다. 그녀는 일찍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50대 초반에도 또 장대 같은 남편까지 잃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살이 센 여자라 뒷공론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라 하여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퍼뜨렸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에 부대끼는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당시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팔자가 나쁘고 살이 센 여자로 착각하면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점차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 아무렇게나 놀려버린 혓자루에 찔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절벽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녀로 해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에 떨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건 우연한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한 불행 앞에서 당연 위로의 말로 힘과 용기를 줘 상대로 하여금 시급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천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병은 치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악취를 발산시켜 한 사람을 천길 나락에 빠뜨리는 건 인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치의 혀가 석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싶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삶이 따른다고 한다. 주먹을 부르시고 열심히 뛰어도 딸리는 게 시간인데 뒤뜰에 앉아서 남의 험담이나 일삼으며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의 뒤에 구경 무엇이 따를까?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가지를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떤 악과가 초래될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타인에게 잘못 날린 한 가닥 화살이 몇십 개로 불어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나 해봤는가? 높은 언어 수양을 갖추려면 우선 인성적인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천부적인 재능도 저층 바닥에서 나뒹굴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제국자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통일제국 진나라를 건설했다. 이사는 법가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와 함께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 수학했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으로 진나라에 온 한나라의 사절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한 이사는 간사스런 지혜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매우 명석해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과 오도의 논술을 보고 한비와 교류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감탄했고 그 후 한비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진왕이 그를 총리하게 될 것을 염두한 이사는 한비의 능력을 몹시 질시했다. 드디어 이사는 한비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시황제에게 참원해 한비를 옥에 가두게 한 후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모함까지 해 한비에게 사역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이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망정 공덕이 없었던 인물이다. 동문수학했던 한비도 비정하게 죽이는 친구였고 결국에 자신도 허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귀를 탐해 생긴 지나친 질신은 종당의 소중한 자신마저 해치고 말았다. 오늘은 잘 다루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물에 시들었던 꽃이 샘물을 듬뿍 먹고 생기를 되찾은 듯 우리의 고달픈 삶에 좋은 영양소로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고향에 효원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겨울 김장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효원이 좋은 환경으로 소문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밝은 웃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다는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수행이 더더욱 효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 있다. 긴 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모진 풍상에 부대 끼고 지쳐서 머리에 하얀 서리를 이고 계시는 노인들, 멀리 떠난 자식들을 하염없이 그리며 기다리며 마음의 골병이 들 때로 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 부부의 살뜰한 대화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난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애들처럼 옴니암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화를 못 이겨 장래가 떠들썩하게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노인들이지만 한양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달래드리다 보면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령마루를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서글프고 벅찰 것인데 힘도 딸리고 정력도 딸리는 만년에 믿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부득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할아버님, 오늘 참 멋지고 씩씩하신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빗으셨어요? 10년이나 젊어지셨어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언어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실증나고 아부가 거나하게 담겨진 귀찮은 존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허물어지는 담벽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노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으로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값진 에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애들에게는 힘겨운 한자국을 용감히 디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출국바람이 적셔간 이 땅에서 따뜻한 엄마 품을 잃고 울먹이는 애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린 마음을 굳혀주는 좋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희노애락을 동반하는 짧은 삶 속에서

전성이 부드러운 혀 끝을 굳이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소중한 인간을 무참히 찌르기보다는 바른 손을 내밀어 감싸고 보듬고 베풀면서 응원을 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밝게 아름다울까. 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순수한 꽃들 마냥 내 수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난하게 윤활시켜 삶의 참뜻을 멋지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 내 수위를 황홀하게 빛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는 평생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넓은 터전으로 되순다. 산 밑에 가면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학식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겸손하고 수양을 갖춘 진정이 담긴 언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품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꽃이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은 자신이 할 탓에 달렸다. 계절에는 엄동설안이 있고 울퉁불퉁 인생길에는 모래길도 자갈길도 있으니 힘을 부어주는 행동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다.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가는 길인 것만큼 솔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보라. 그러노라면 당신의 고달픈 삶에 늘 값진 에너지가 투자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을 담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도 값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습관을 양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사람 최균선 씨의 소필 태풍으로 사는 잎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사는 잎들 최균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의 한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워오라고 하였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죽겠느냐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흉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에 반듯하던 미인의 이마에도 밭고랑이 생기는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욕심에 흉허물이 없으랴. 그걸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종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남을 폐풍하는 악습이 있는 자들의 자풍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제 뒤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헐뜯다라는 말을 농촌에서는 폐풍한다로 잘 썼다. 폐풍이란 남을 험한 말, 류언비어로 흉보고 헐뜯으며 모해한다는 뜻일 게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흉해 보이기 전에 우선 가련하다, 촌철살인이라 말도 있거니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핀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혀는 부드러워도 잘못 놀림으로써 빚어지는 인간 비극이 비일비재이다. 오해와 착각은 시간이 풀어주는데 악함쟁이 꼬나든 흠잡기는 방비대책이 없다. 험담은 남을 헐뜯는 말이자 욕설이 포함된 비방이고 흉을 빙자한 질투와 비난의 작두질이다. 태풍쟁이들은 열등감을 등에 지고 사는 정신적인 곱사 등으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심사에 골목 소식들을 주워다가 발을 달아주고 덧칠하여 도처에 날리는 재미의 재속창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니 그 영혼은 황피하기 그지없다. 모든 폐풍쟁이들은 전성적으로 심술이 부정하거나 위선의 기질을 타고난 듯 인격적으로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자는 대동행이라는데 그네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며 누구의 구린내를 맡게 열습니다. 폐풍쟁이들은 야비하고 아리송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린다. 사실은 묻어두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추측과 개인적인 심사로 어떤 사람들을 물어 뜯으면서도 흉보는 내내 교양도덕을 표방을 하며 고상한 채 자기는 완미한 채 너스레를 떨어내며 입에 침을 튕긴다. 자신은 공들여 쌓아도 타인 간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재미나는 일상인가? 그것으로 스트레스인지 하는 불안한 심정을 만족시키려는 것일까? 혹은 질투가 미움을 넘어 증오로 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셈을 내다 무작정 미워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와 갈등하기를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콤플렉스의 슬픔 같은 그런 심리적 취약성 말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모략인지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도 세 번 하면은 정말이 된다고 그런 사연이 겹치고 겹쳐서 마침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폐풍질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결판 내려고 들이대면은 오해라고 결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귀똥냥한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자신은 관심도 없었다며 비겁한 모든 추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일을 간다. 인간들 속에 비로 먹은 영혼들이다. 연유 없이 남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을 얼마나 전행한가. 험담이란 결국 더러운 자기 심령의 무덤에 새긴 저주의 비문이 아니던가.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심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무식해서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란 말도 떠올리지 않을 게다. 자신은 무슨 정보나 전달하듯이 생각을 하며 소위 비리비적을 까발린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리고 지력이 월등하지 않아도 뻔한 도리를 왜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 남의 이야기는 재미나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 당사자 앞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설사 그게 날이 잔뜩 선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순이 격화되더라도 그렇다. 뒷공놀이라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직접 삿대질하는 것보다 치졸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치는 것이다. 폐풍하게 좋아하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에 말이 달다. 말이 많은 집안은 살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단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단집에 장이 곤다. 장단집에는 가도 말 많은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 그런 데 없이 폐풍질에 열불을 올리는 만큼 무어나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가 보면은 제 집 살림은 그저 말도 아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말이 많은 사람 실속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폐풍질을 잘하는 자들은 불안전한 인격자인 것만큼 선의적일 때가 없다. 잘 되어가는 대방을 회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기에 남을 속이며 중상 모략하게 하고 남의 비방만 듣고서 덩달아 비방에 열을 올린다. 사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갈 때 악습이란 얼마나 누절한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참할 것인가. 하긴 무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은 집안의 불화가 그칠 새가 없고 말이 너무 달아서 입덕을 입는다면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암소도 없을 게다. 준거 없이 마냥 밉다고 무작정 대방이 잘못되기만 바라다 보니 어불성설을 만들어 퍼나르다가 공연의 불화를 자초한다면 지극히 우자의 짓이다. 개가 사람을 문 것은 요스가 아니라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날조해서야 쓰겠는가. 대방이 마냥 밉더라도 제 혀를 씹도록 비방하면 정말 싸가지 없다고 하리라. 저만큼 안전인수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니 쓸말이 없게 되는데 폐풍진의 소식통을 능사로 여기니 재미나는가. 재채기를 몇 번 하는 것을 감기를 뛰어넘어 폐엄이라고 곧 죽을 게라고 방정을 던다면 곧 망상. 해프닝인지가 너무 자주 생기면 신뢰가 뒷돌이 되니 미사력이라도 당나발. 개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0: 네, 그래서 작자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다고 지적을 하면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고 교양 있고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요미와 시의 수필 말의 향기와 말의 맛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말의 향기와 말의 맛, 유미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 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처럼 차가워진 영혼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떡고 독이 든 음식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만나서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의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닌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울림에는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네, 작자는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면서 그 향기와 맛을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고운 말투로 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명이었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닥터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예, 그런 고급적인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우리 이제까지 지금 이제 나흘만 있으면은 5년 6개월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예, 그런데 한 번도 이 장약 심리방을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17곽을 사는 분들 4곽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한 번도 6곽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후에 우리 이 이야기가 한 곽에 100알로 바뀌어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도 우리 이렇게 네 곽이라든가 여섯 곽이라든가 이렇게 드려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대 활동 그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대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리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인당 유기농 양리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실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죠. 예,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세히 료예하시고 약을 선택하겠다 이러면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한 청예성 정주의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청예성 정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현대 장약 제약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은 국약 비순 번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계속해서 치료약이면서 국가약품 비순번호하고 중약표시 Z에 표시된 거하고 또 국가요전지 이 국가위생부에서 비순했다는 이런 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 치료약이고 이런 그 국가위생부나 또 중약으로 계속 표시된 이런 약이죠. 예, 정말 믿을 만한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로 제조한 약이고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상에서 또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0: 좋은가, 아, 또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이 직, 그랬기 때문에 이 약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작년 신유방 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이 약 먹고 효과 너무 좋아서, 예. 자꾸 말하기 싫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0: 아, 맞습니다, 예.
2: 네, 이 약을 선택해 먹은 다음부터는, 야, 심장에 막 떨기고 후두두감이 놀라고 막 구대미 했던 게, 아이, 밤에 자다가도 올리시면 올라가고, 또 가깝게 앉았다 누웠다 하면, 진짜 못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0: 예.
2: 그 위에 가슴에라도 입을 올려만 놓고 자던 게, 그거, 우선 마음대로 올려놓고 마음대로 산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2: 길이 기분이 좋고 중생적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많이 다닙니다.
0: 예.
2: 예, 나는 이 이야기 수장약이 되고는도 어쩌 내게 딱 맞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지대를 바꿔서 먹어 그런도 어떤 약이 되게 좋습니다.
0: 이 원래 예. 서상이 약이라 이러면은 해발이 아주 높은 곳에서 앙리란 이런 곳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들로 만들어진 약이길래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긍정이 간다 말입니다. 한참 써본 아 확실히 이전에 써보던 다른 약과는 다르구나 이런 걸 예, 명확하게 예. 느낄 수 있습니다.
2: 예, 약이란 거 보통 먹으면 별 효과 없는데 이거는 한 번에 가서 먹으니까 지절에 효과 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 이야기 먹고 내 너무 효과를 보고 우리 가정에 예, 행복을 찾아주니까나 내 이야기 너무 딱 믿을까 우리 엄마 당연히 놓고 그랬을 때는 예. 이야기 찾아주시겠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래서 효과를 봐서 지금까지도 매일 사람 철 타고 야 매일 하루도 빼놓고 댕깁니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2: 야 정신 상태도 좋지. 다리를 처음에 놓고 갔을 때는 맥이 없어서 내 디디기 바빠서 막 물 안고 이렇던 게 없어. 그게 언제가 안 되었고, 예. 우리 힘난 것도 어지럼지 난 것도 이렇고, 어제 점사를 돼가지고 매일 활동하려 놀라 댕기고 그랬다. 난
0: 지금
2: 어디서 온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 나실 건데 이 동네 분도 지금 여러분 내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도 뭔 게 다 났단다.
0: 예.
2: 이 한두 가면은 부유하는데, 그니까, 양력 2월이 그 왔는데, 어서 몇 달입니까? 어서 7달 되네. 예. 이게 지금 내 그 약을 소개하는 거 두 번 싸먹었는데,
0: 예.
2: 아, 지금 완전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주방이도 다 하지, 밭도 댕기지, 맨 나한테 동미들과 말하면 놀지, 예. 이 정신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굳이, 그거 먹고 효과 좋아가지고 영 좋아합니다.
0: 예.
2: 그리고 내일 북극 가시 너는 아줌마에 하나 있는 게 내갱 새끼 씹어놓고 머리 자꾸 아프다 한다.
0: 예.
2: 그래 나도 그 여자도 소개를 해서 그 여자도 이 약 먹는데
0: 예.
2: 효과 좋고 이랬거나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아하니까 활동이 좋다고 싸겠다.
0: 예. 이번 활동이 정말 아주 큰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2: 예. 이때 거 없었지
0: 않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 활동. 하도 이게 이번에 두 가지 명절이 학기 오면서 이 공장에서 이렇게 우리 활동하는 게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이야 식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제가 또저리 안 돼가지고 혈압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제가 또저리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3: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예,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0: 그게 류이설이 오빠입니다.
3: 예, 그거 빠졌으니까나, 예, 얼마나, 예, 혈압 조절이, 예,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그렇죠.
3: 이거는, 예, 당약 14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좋지.
3: 저는 원래 관심병이 있어,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또 거기다 면봉까지 와가지고, 웃거나, 저기나 말하거나 해도, 예, 당기우면서, 예,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0: 예.
3: 앞달 다오 먹으니까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꼭 좋아집니다.
3: 예, 이 약은 서장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데 서자란 야생 약대들로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다른 일반 약보다 다르대라.
0: 다르지요?
3: 예.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역시 못했습니다.
0: 예.
3: 지금 이 당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너무 기뻐한다.
0: 하하, 예.
3: 예, 우리는 예, 다른 약을 쓰는 게 없습니다.
0: 예.
3: 이 당약 심내방만 쓰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3: 근데 이 약이 노병이 나사지는 게 좋아가지고서리 이 약에 대한 긍정을 예, 하고 싶단 말입니다.
0: 그렇지요. 예.
3: 예. 내 소개로 예, 우리 남편 쪽이나 친구가 예, 이것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예, 주사를 3개 였고 또 혈압이 높고
0: 예.
3: 또 소화도 안 되고 전열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약을 쓰는데 예, 효과가 좋다면서 예,
0: 효과가 좋을
3: 때 예. 예, 예, 효과 좋을 때, 예, 바짝 더 쓰겠다면서, 36각을 배달받겠답니다.
0: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
3: 예.
0: 우리 활동 지금, 그, 이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이하며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3: 예.
0: 드리는 겁니다. 예. 큰
3: 예,
0: 우리 알겠습니다.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3: 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혈압 조절하는데, 30년에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 장량 심내방 강의를 듣고 장량 심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4: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또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까지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두 달 만에 심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도 나는 예, 병원가 검사한 결과에 경담에 오른쪽 방파리 딴 진단 받았습니다.
0: 예.
4: 아, 그런 오늘 이게 항상 예, 시아복 타고, 이게 언제 떨어질 거와 사는 게 정말 불안하고 근심스러운데, 내 넉다바 먹고 다시 검사한 결과에 방파리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4: 야, 그래 놓으니까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0: 예.
4: 그리고도 심장 안 좋아, 항상 턱에 도가 들어가면 숨이 탁 끊어지면 숨쉬기 영 힘들고,
0: 예.
4: 심장이 또 왜, 그렇게 들어가면 팍팍팍팍 뜨면 이래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예.
4: 네, 겨울에나 문 열어야 아, 숨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약 먹으면서 또 일정사에 정말 하나하나씩 하게 되니까, 이 여름에도 몸 꾹 닦고서 숨쉬기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젊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는데, 심장
4: 예.
0: 그렇게 치료되니까, 좋아지니까 그게 그런 젊은 공간에 들어가도 그렇게 숨쉬기 편한 게입니다.
4: 예, 예, 그 심장이 얘기를 좋아지니까.
0: 그게 예. 많죠, 예, 그게.
4: 예. 그래도 저는 예, 전립선을 소변에, 한번 소변에 자꾸, 그래 놓을까, 밤 소변에 하나 닫았습니다, 이래.
0: 예.
4: 예,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밤 소변이 흔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4: 그러나 통장 잘 때 맞습니다, 나는.
0: 예.
4: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당뇨 합병증으로 혈압도 높고 항상 어지러워서 예, 아, 무슨 앉아 때려서 비품이 도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게 어지럼 찌지고 안 나니까 영 좋아합니다, 지금.
0: 좋죠, 예.
4: 예, 우리는 이 약을 혹 특히 약, 그러니까 이거 확대 이것도 확대 얼마 줬습니까?
0: 맞습니다. 예.
4: 예. 예. 이 확대 또 참고해 또 받아 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근데 한 가지 뭐냐 합시다. 친구
0: 예.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꼭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돕을 수 있느니 이런 그 아주 훌륭한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죠.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볼 때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신경 치료를 해 준다. 예. 이게 신경 세포를 빨리 수복해 주고 신경 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 쇠약 증상도 이렇게 그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죠. 예. 결국 신경을 강하게 해 주는 이런 강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지금 아, 이런 우리 약을 써 가지고서 지금 우울증이 된 게 지금 많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얼몇 달 안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변이사에 이전에는 그런 걸 많이 썼는데 병원 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 됐는데 정말 이 약 쓰고 이렇게 좋아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그 전문적으로 신경을 치료하는

0: 우수한 이런 4,500m 이상,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들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로 추출해 가지고 신경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와, 그러면 이번에 확대로 올 때 배달 바꿨단다.
0: 예, 배달을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심내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노시산이 두 번 오고 그다음에 기울부동도 심하고
0: 예.
3: 그리고 심장도 두 대라는 사람인데 정말 이전에는 정말 좋다는 약을 많고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3: 이 약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주 중요하죠. 어째서 예. 그렇게 많이 약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예. 자기절로 어떤 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기 그만큼 거기 마음이 가야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그래 이게 소장약이라고 써봤는데 옛날에는 소장약 좋다는 소리 들었지만 써 못 봤단 말입니다. 실상 써보니까 정말 아유, 약이 정말 효과도 타는 걸 긍정하고 싶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많고 많은 약 썼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 어린 아이나, 그래서 그런, 뭔가, 그, 학생, 수학생이라면, 이건 정말 이렇게 교수급이, 교수에 달한 이런 상차 많은 약이 같습니다.
0: 그렇죠. 상차가 많이 납니다. 쓰면.
3: 아이가 정말 천차만별 차 같습니다.
0: 예.
3: 그리고 저는 지금 예 그려놓으니까 이거 약 쓴 덕에 지금 예 정말 졸고 그래서 어떤 병원 모르고 살고 예 이 내 이 잘못 쓰던 게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이 눈이 높이고 얼굴 마비 어느 장애 이런 게 왔던 게 밥 먹기 좋다 힘들었던 게 그래서 지금 다 정상을 내서 야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기분 좋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이 약은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산지대 이런 뭔가 4,500m 이상 약재하고 그다음에는 홍경천은 5,400m 이상의
0: 맞습니다.
3: 소장에서 연한금을 부른 네 가지 약이 들어가니까 이 약마다 다 귀중한 진귀한 약재고 고가의 약재 들어가고
0: 아주 고가의 약재입니다. 이 우리
3: 예,
0: 약들은.
3: 선생님이 항상 그 예. 강의가 아예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가 나타내는
0: 그렇죠.
3: 확실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나 이 한계에서 막 우리 지금 약이 많은 그 많은 약이 많지만은 이 연한금이 이렇게 한 가지 되고 네 가지 들어간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 독수료법을 치료를 하지 구멍가
0: 특수한 네, 치료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까?
3: 예, 그래 놓으니까 나 우리 모시 심장이 쓰자라고 관상동맥이 많이 맥혔던 게 다 어디서는 열려가지고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에 문화해 보냐니까 옛날에는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닫아도 일어나 목이 딱 눌러나 숨 모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어나 바닥 땅자 가슴 치고 그래서 아예 심률도 뛴다 한번 배사시 넘어지지 해라 해꾸지 심장률이 세건지 해꾸지 싹 갈라지고 해밑에 계속 소리도 나가서 간세도 못 먹고 하던 게 지금은 얼마 좋아졌겠습니까?
0: 예.
3: 모든 검사 지표 정상이 됐지 세상에서 막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0: 예.
3: 정말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을 쓰고 정말 기적 같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내 서른 곳에 이렇게 좋아진 사람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 그런 뭘까 신선하고 있단 말입니다.
0: 많이 그 손님이 예. 우선 오래 했으니까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그냥 좋아지니까 예. 하나둘이 있어서 다 쓰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다 쓰고 모두 효과 좋으니까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동창생들도 좋다는 게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또 내 우리 친구 남편이가 이렇게 간질배진이 해서 한 달에 세네 번씩 그래서 이 놓고 위엔 이별하고 나면 그 사람도 막 그래서 짜증나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친구도 그래 놓으니까 한 번씩 그래서 막 이렇게 쓰러질 때면 예. 막 그래서 거품 물고 쓰러질 때면 자기도 막 심장병이 막 온다며 이러죠.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거 쓰고 병원 모르고 살고 기억력이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발작하고 나면 기억력이 팍팍 떨어지는 게 이 약 쓰고 지금 기억력이 경도 가졌답니다.
0: 그렇게 기억력을 돕는 약입니다. 예. 원래
3: 그래 병원 모르고 살지 지금 이 용 맥엽 싸든 그 맥도 어디는 뭐 맥엽다 소리 다이고 식사하자라고 이래놓거나 자기네들이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뭐가 내 이제 활동 이런 활동이 없으니까 나.

0: 현금도 감해주고 번양수 여섯박도 주니까 나 둘이 먹는 게 활동할 때 싸겠으면 빨리 싸라 이달 거지 하니까 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깨면 내일 우리 집을 배달시키달라 이렇게.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 지금 신경성 심장병으로 지금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의 길에서 자문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이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성 일반적으로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일단 신경성이 붙었다 하면은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전화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경성 심장병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유래한 이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신경이 쇠약해지면 심장이 조절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유발됩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게 심리부치를 말합니다. 심률이 고리롭지 못한 증상을 말하죠. 특히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형용하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은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해결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 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고 또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는 또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강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천궁이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그 돌출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성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해 주면은 기와 혈을 꼭 보충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기와 혈을 조절해줄 수 있는 약이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보충하는데도 아주 그 훌륭한 이런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한테 이런 전화 오는 이런 분들 신경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심장병이라는 거는 일단 걸리기만 하면 쉽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심장병 중에서

0: 병을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치료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이런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상 이사가 그 선호하는 이 주치공론에는 예, 그 혈액형 갭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 놨습니다. 이 혈액형 갭심증이라는 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는 거 관심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걸린 분들 급성으로 발작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삽니다.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그런 그 구급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다음 후기 치료를 꼭 이렇게 그 이런 약으로 해서 우리 장약심 예방 같은 이런 약으로 해서 써준다 할 때 심근경색이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약들보다 효과가 더 우수합니다. 예.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이런 환자분들을 꼭 병원에 빨리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출혈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그 우수한 약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회보를 정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합방 전력 고봉 부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양광 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훈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

3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조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투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의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두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보 주요 책임자

0: 기자, 고가배선망 연변전력공급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책임 부대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사회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지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고속철도역 진입통로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소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전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결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 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려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2: 下一步周明伟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송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10월부터 우리줄은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 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 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에 마른 불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 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철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하고 방화선전교행을 잘하여 삼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삼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삼림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삼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0: 퇴역군인 봉사보장선진단위 및 인물표창대회가 근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몽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보장 299개 선진단위와 396명의 선진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단위로 평이됐습니다.
1: 연길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0: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 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0: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3: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복병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산과 들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한동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빨간 단풍잎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잎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웃음 있는 것에 행복이 있고 웃음 있는 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김문호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노래한 가요.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호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 하초 추석과 국경절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

0: 이용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같이 맞이하면서 번약도 더 드리고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을 또 푸짐하게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은 예,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100% 순수한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 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심장이 나빠서 나는 심장이 나빠서 한 번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된다사기 먹지도 못하고 어떨지겠네. 심장이 툭 튀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빠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숱한 약 먹어도 예, 소용없던 게 동충 하초 먹으니까 그게 가짝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속, 이 심장이 편안하니까 예, 속이 편안하게 영잠이 잘 온다.
1: 네.
2: 예, 그래 그 혈압이 계속 높아서 그랬는데 예, 심장이 편안하니까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밤에 뭐 다 이 심장이 나쁠 때 난 밤에 오잖아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하게 소변은 네다섯 번씩 보고 나면 미네 잠깐 했던 게 소변도 지금 하루 전에 한 번 보면 됩니다.
1: 예.
2: 예. 그래지 계속 소리 나던 게 그것도 호흡가 나지 아이 나온다. 지금 이거 먹으면.
1: 예,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위계가 있어서 예. 미네 밥 못 먹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 없어서 예. 지금 매운 거 먹어도 이렇고 김치랑 난 금방 못 먹어도 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이거 먹고 예. 그 우비 일 없는지 까딱 일 없습니다. 밥 안 먹어도
1: 예.
2: 까딱 우비 안 아픕니다. 그래 놓고 밥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옵니다.
1: 예.
2: 그래 나는 약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할도 특수한 할도 입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쌀려고 또 전화드립니다.
1: 예. 이번에는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또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예. 제 동생아서 바라게 흥망을 한답니다.
1: 예.
3: 우리는 우리 집에 뿐하고 나의 둘 다 같이 먹습니다.
1: 네.
3: 예, 처음에는 내가 시작해 먹었단 말입니다. 예.
1: 네.
3: 혈압 떠들이 잘 안 되고, 잠 잘 먹다고, 예.
1: 네.
3: 저 가슴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예. 잘 땐 심은 밤 자꾸 흘리고, 걔는 추위 쐐기 타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 감기 다들 할까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아마 면역에 대한 건 뭐든 모르겠을 때다, 이제.
1: 네.
3: 예. 그래서 차에 이 동치나 저 발효 경분을 들어보고 하도 약이 특이해서 먹었는데, 이걸로 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혈압, 혈당이 다 조절 잘 됩니다.
3: 예. 그래, 밥 맛있지. 예. 잠을 잘 자야 돼. 예. 저거 갖고 추위도 그리 세게 타는 게 추위도 안 타고, 예.
1: 네.
3: 잘 때면 계속 이불 밑에서 양말도 신고 잘 됐습니다, 제.
1: 네.
3: 그랬던 게 고등차에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예. 아마 감기도 술 걸리고, 예.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걸렸다는데, 감기 지금 아예 합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 내 약을 먹으면 우리 집에 보는 이 노쇠산이 왔다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0: 우리 집에 동동시럽도 넣고 이 식모엔도 알아 그렵 식모엔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자원 더상 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것도 이게 좋으니까 이거 자꾸 같이 먹자 해서 시작해서 좋게 잡사는데 이걸로 이 가슴 계속 이 봄 가슴이면 그래서 기침 가을에 달고 있었는데 그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영종화됐습니다. 몸이 어떻게 들어 맥이 없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게 나가 몸개도 조금 쉬게도 이 운동도 하고 이 자관 여러모로 영종화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우린 둘 다 이게 이걸로 이렇게 효과 잘 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하도 특이하게 좋으니까 둘이 먹길래서 한 18가구에 달받으시오.
1: 예, 18가게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또 1,000원 드리고 3,000원에 같이 달하는 선물 명절 선물 세트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교십도 198원 하는 교십도 2곽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특수한 점이라 할 때에는 40도 날이나 저온에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예, 이 정화 과정에서 추출한 활성 이 성분이가 그 효농이가 8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걸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고도 효과가 선명하기 때문에 꾸준히 쓰실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동성하처 먹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좀 많이 불편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첫째는 처음에는 참기 힘들어서 그냥 자주 샜댔습니다. 마트 가 잡은 데 있는 것도 갔다 샜도 막 참지 못해 막 샜던 게 그 정성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어떤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예. 거기에다 또 온몸은 더워서 예. 땀은 줄줄 흘리는데 안에 다리는 그냥 추워서 덮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음양 균형이 잘 됐는지 어떤 온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뭔가 뭐 귀에서 그냥 소리 나면서 자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뭐 불면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많이 나았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가슴도 늘상 황황하고, 진정 안 되고, 얘 자꾸 자도 일어나 앉아도 있고, 이런 가슴이 답답했을 때다. 근데 그게 지금 가슴이 편안한 감이 지금 남다, 저는.
1: 네.
3: 그리고 거기다 또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배가 막 똘똘 짱 하면서, 그리고 뭐 한 먹으면 또 물도 내려갈 데 없을 거죠. 그렇게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소화진 잘 된다.
1: 네.
3: 그래서 쑥 내려가니까 가슴도 편안하고 위도 편안했습니다.
1: 네.
3: 그래 먹어보니까 야, 진짜 예, 고산지에서 자랐지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엔 벌레로 되는 이야기 정말 진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1: 네.
3: 먹어보니까 나 예, 확실히 속이 알린다.
1: 네.
3: 날마다 지금 증상이 좋아지는 게 날마다 알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계속 머리 후윙하고 얼음증이 나서 그냥 오빠 나도 요즘은 아주 우선 떨어졌습니다. 정신 납니다.
1: 네.
3: 그래, 들어보니까 방송이, 활동이 있을 때다. 이렇게 가면 지금.
1: 네.
3: 활동이 좋을 때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게 했습니다.
1: 예, 네, 활동이 지금 1년 중 제일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3: 네.
1: 예,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맞지?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선생님, 예,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저는 예, 이래 쓰기 전에는 예, 이래 선생님, 예, 다리 이래 빼, 영 아파서 예, 허리도 이래 허리 빼 아프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예, 풍수성 관절도 있고 이래서 예, 날 흐릴 때부터 내 다리부터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가 검사한 게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예.
4: 저기 허리 아프고 이래 정말 아침에 라면 자고 일어나면 예, 이 허리 뭔가 뭐 이 꼬불 약간 자꾸만 꼬불 때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야 그래서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맛이 없어서 예, 밥도 바로 먹기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예, 아이 이래 정말가 동충하서 이 정말 선생님 강의 듣고 쓰기 시작하는데 야, 이 염도 배 아픈데 정말 좋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4: 그래 예, 그래, 그거 이렇게 이래 나서 하니까 얼마나 배야 아프고, 얼마나 허리도 아무리 이래, 배고 이렇게 해서 다녀도 이렇고, 이 또 다리도 저 아무리 날이 흐리고, 뭐 비나 오고, 무슨 이래, 이래도 아무 치다 영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가면 입맛이 돌아야 밥도 잘 먹지 하까란 얘기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저는 예, 이렇게 좋았거든요. 지금 우대 영도수입니다. 예.
1: 네.
4: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이전에는 이래서 내 앞에서 말했지만, 많은 병을 이래 가지고 있을까나, 이래서 고약도 싸붙이고, 그 다음에 이래 아플 때는 가서 또 땡기 거지, 다 점점 주사 거지 맞고 이래 됐습니다. 뜸도 다 떠왔습니다.
1: 네.
4: 그래도 저 예, 그저 그때 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선생님 강의를 이래 열심히 듣고, 저 동충 와서 때 이 면에서 다 나사져 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저는 예, 나는 이 약이 내내 좀 약입니다. 난 그러니까 계속 이 한 가지 약을 넣어야 아침에 그래도 한 번만 복용하면 될까나 예. 저는 계속 전제 쓰길래 저는 또 이번에 아유 우대 얼마 줬습니까? 예.
1: 네.
4: 그래서 이번에 활동 약은 좀 있지만 활동에서 참가해서 저는 또 한
1: 18통 싸겠습니다. 예, 18과기는 23과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 1,000원 예, 그리고 3,000원에 달하는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이래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3: 수고 매일 많습니다, 선생님.
4: 예.
3: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4: 예.
3: 저는 삼고가 다 높았습니다.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그래서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당 조절해야 돼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4: 예.
3: 그러다가 이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삼고도 다 이거 저기 정상이 됐습니다. 고혈지 고혈당 이게 예, 그리고 저는 이 목에 기관지 후두염 이 그 식도염 여러 가지 염증이 있어가지고 심할 때는 이렇게 그 약 밥도 먹기 바빴지만 약은 못 먹었습니다. 저기 쫀안 같은 거는 농구지 못했어.
4: 네.
3: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내 먹기 싶은 거 못 먹고 삶은 옥시라는 군법 못 먹었습니다. 그거 저기 뭐니까 눈고지 못해서.
4: 네.
3: 그러던 게 그것도 지금 다 좋아지고 예. 힘자에 나빠서 힘자에 저기 1분에 100m씩 뛴단 말입니다. 예.
4: 네.
3: 예, 빨리 떼서 약 먹어도 아이 되고 예. 어떨 때는 좀 그냥 주심하는 거 달고 살았습니다. 네. 빨리 떼서 그러고 심장 붙들고 부두도 해서 어찌지 못하겠, 걸지 못하겠어.
4: 네.
3: 부두 떼서. 그러던 게 그것도 좋고 예. 어쨌든지 지금 저기 관절도 저기 아파서 목이 세게 아플 때 목을 돌리지도 못하고 머리를 감기도 바빴습니다.
4: 네.
3: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음식에나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영 좋습니다.
4: 맞습니다.
3: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관절이 나빠놓고 나가서 남들처럼 운동도 못하겠는데 지금 운동을 합니다. 운동 마음대로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 이 동충하초라는 게 정말 이전에 황제들이 먹는 약이라지만 거기다 발효제에서 30배나 높다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알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 모를 겁니다. 정말 먹으니까 더욱 좋은 건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3: 다른 약은 두세 번씩 먹는데 그건 한 번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먹고 효과도 같거나 이렇게 돌 때 아무래도 이번에 때 활동용 좋았을 때다 선생님이.
4: 네.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3: 그래서 또 연락도 딱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예.
4: 꾸준히 드십시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얘기하다시피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2: 네.
4: 예, 중년 분들이 우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하게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또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혹은 만성 간염이 있거나 혹은 오래된 기침하고 혈기 부족, 체질이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춘 핫설을 먹고 있습니다.
4: 예.
3: 예, 예전에는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도 놀라고 정말 영 손에 땀이 부질부질 조금 뭐 어떻다면 손에 땀이 부질부질 나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4: 네.
3: 지금 이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4: 네.
3: 그리고 목이 아파가지고 영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지금 목이도 이렇습니다.
4: 네.
3: 네. 그리고 이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이랬대는데 지금 아예 동순 하초를 바로 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소화가 영잘 됩니다.
4: 네.
3: 예, 밥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4: 네.
3: 관절도 지금 예, 이전에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저기 어떤 암대도 간에도 다 이렇습니다.
4: 네.
3: 예. 아이, 이 동춘하소 바로 겜보는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이게.
4: 네.
3: 예. 정말, 사람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말 신선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4: 네.
3: 예. 그래서 저는 동춘하소로 계속, 예, 이 좋은 기회에 또 살려고 합니다.
4: 네. 지금 또 예. 활동이 좋습니다. 예. 예. 로인 분들이, 아, 혀가 아프거나 목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인데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아 혀가 이렇게 용 아프고 자꾸 혀가 좀 불편하고 목 안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4: 이렇게 활동이 좋습니다. 이번에 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계속 예. 먹겠습니다.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이 폐하고 신장이 양허증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중기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고, 신폐하고 신장 두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이런 상태로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한 장기 허약이 다른 장기 부족을 또 초래합니다. 예, 근데 다른 약들은 이 폐하고 신장을 동시에 좋게 하는 약들이 기본상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네.
4: 예, 동충하초뿐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천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 전기가 고갈되고 또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이가 이상하면서 기가 원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숨이 짧거나 좀 헐떡헐떡한

0: 는 거 말합니다. 네. 그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예, 울림이 생기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또 약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를 견디지 못하면서 종종 오심의 열감이 예,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로 말합니다. 예, 열감이 나거나 혹은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등 이런 음양 허열 이 허실 저 특징을 같이 동반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기혈 부족. 지금 우리 중년에 이러면은 대부분 기혈 부족이 생깁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혈하고 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예,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혈 부족이라 할 때에는 기허하고 혈혀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서로 의존하면서 신체 생명 유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기혈 부족은 장기간의 질병하고 체력 저하 그리고 출혈이거나 산후 예, 좀 너무 피로했거나 비장하고 위가 좀 약화됐거나 식이 에, 이 음식이가 좀 불균형하거나 혹은 다양한 만성 질병 과정에서 기혈 부족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에, 주요 증상 보면은 정신 상태가 좀 흐리터분하고 무기력하고 예, 말하기 쓰레하고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예, 어지럼증하고 현기증, 얼굴이 좀 창백하거나 좀 황백색을 띠고 입술하고 손 색깔이 창백하고 불면증하고 다멍증상도 있고 기억력 감퇴도 있고 추위를 싫어하고 아, 자발적인 땀, 예,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는 것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시야가 흐리고 혀가 창백하고 맥이 가늘고 약한 등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기혈이 부족한 여러 가지 증상 치료에서 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예, 아주 감탄할 정도로 효과를 평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만약 기가 더 허하다 할 때는 주로는 무기력하고 또 호흡곤란하고 자발적 땀 예, 이런 증상을 중심으로 하고 혈혀 에, 혈이가 더 허하다 할 때에는 얼굴빛이 어둡고 에, 심계항진하고 불면증, 사지마비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에, 이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가 예, 폐신허약증하고 혈기양허증에서 예, 최고의 이런 효과를 보는 아, 이런 아주 보기한 약제입니다. 예, 때문에 중년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정력도 증가되고 피로도 회복이 되면서 특별히 지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예, 나는 아, 이 좀 계절이 바뀌거나 아, 힘들기만 하면은 좀 마른 기침도 나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질환 치료에서도 예, 많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바로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혈관하고 예, 뇌신경 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꾸준히 쓰면 중풍이 예방도 되고 치매라든가 파키슨병, 예, 우리 노년이 많이 걱정하는 이런 질병들이 예방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혈압도 온정되고 혈탕이라든가 고지혈증이가 예, 온정됐다. 이런 분들은 이 동맥경화가 같이 치료되면서 우리 동충하초에 있는 아스파틱산이라는 예, 이 성분은 혈관을 예, 강화시키면서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이 콜레스테롤의 침착을 개선시키면서 삼고증 개선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그리고 콤파치 질환 예, 대부분 콤파치 허약한 분들이 노년에는 소변 장애로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소변 장애가 있거나 또 간염, 만성 간염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0: 예, 우리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부드러운 멜로디 김파 작사 박춘호 작곡의 라이라크 언제면 필까 보내드립니다.

교성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희서 작사, 유춘섭 작곡의 교성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연변,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박춘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우리 연변의 매력에 젖어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숙이 남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내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따뜻하고 의미있게 채워지겠죠. 이 가요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박경만 작사 작곡의 꿈을 향하여를 보내드립니다. 윤경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 이가요와 함께 아름다운 동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방학절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감성과 사계절을 통해 표현된 사랑 이야기죠. 봄의 따뜻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은은함, 겨울의 차가움처럼 사랑도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이어집니다. 변치 않은 사랑의 온기를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환성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류현정 작사, 리영근 작곡의 고탄기 마음 향기를 한철호 섭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백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내려놓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재원서 작사 최동영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련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넣어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내처 선생하고 좀 이거 물어봐야 되지, 혹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 역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문이 가능합니다. 생방송실에 자문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가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방송 도중에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방송국에다 전화하시면 직접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제 약속대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호르몬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르몬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엔돌핀 아시죠?
0: 엔돌핀. 잘 모르겠습니다.
1: 뭐 막 어찌 뭐 아주 나는 좋은 엔돌핀이 생겼다고 기분이 좋을 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1: 엔돌핀이란 노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멜라토닌 아시죠? 들어봤죠?
0: 네, 네.
1: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호르몬. 그다음에 도파민이란 것도 들어봤죠?
0: 네.
1: 특히 파킨슨병을 강의할 때 우리 선생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강의 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라토닌이라든가 옥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꾸는 들어 못 봤죠. 예.
0: 네.
1: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그 호르몬에 설명드리자면 시간은 안 되고, 예. 오늘은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팝니다. 우리 우리 약국에도 중국에서도 약국이 있는데 그 무수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투이헤이수라고 말합니다.
0: 네.
1: 예, 약국에 가면은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잘 선택해야

0: 됩니다. 잘못 먹으면 호르몬은 독이 되고 제대로 량을 딱 맞춰 먹거나 좋은 거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멜라토닌은 우리 대뇌에서 분비됩니다. 대뇌에는 그 우리 뇌 조직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예. 대뇌 끝나는 부분, 손에 시작되는 부분, 그 중간에 송과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송과체, 설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송과체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에서 요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아주 작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집에 남편도 건네 보신 한 오전 두 달 채 먹고 있습니다.
0: 네.
2: 그나 혈압이도 나쁘고 좀 미개인생이 한번 왔다 가니까 혈압이 그나 나쁘고 저거 잘 안 되고 혈지도 좀 높습니다.
0: 예.
2: 그리고 혈압이 나쁠 때면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 이게 반복이 자꾸 나타난다.
0: 그거 조심해야 혈압, 됩니다.
2: 예, 치료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또 댄디 맞고 이래 온단 말로 그럼 조금 낫는 것 같더니 또 그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0: 예.
2: 그런데 이 건네 보신 하는 목이 어지럼증이 많이 나왔었단다 저는.
0: 어지럼증은 이약을 쓰면 거반 뭐 100% 가깝게 치료가 됩니다.
2: 예, 그리고 그 한 번가 그다도 가끔씩 손 좀 중풍이 왔다 가니까 손도 좀 떨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예, 손 저리고 떨고 예, 다리에 근데 치유가 자꾸 올라와서 저녁에 다시 못해 뗐습니다.
0: 네.
2: 근데 손 떨는 게 많이 나왔고 예. 저리도 것도 많이 나고 이거 뭐니까 쥐 올라오는 게 지금 요즘은 가끔씩 혹시나 한 번씩 올라온다고 이랬대다.
0: 네.
2: 많이 나왔었습니다.
0: 쥐가 올라온다는 거는 혈액이 공급 못 되거나 혹은 몸에서 미량 원소 중에서도 기실광 그 광물질 중에 가이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간이 나쁘면 근육이 자꾸 경련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0: 예. 그것 싹 해결됩니다. 이야기에서.
2: 그리고 간경화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0: 그것이요.
2: 아, 골칸이 저기서 간경화를 넘었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랬어요. 소화 그냥 안 되고, 예, 물성 배가 두부룩하고, 예, 뱀비 자꾸 생기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그니까, 요즘에 그, 소화 잘 되고, 예, 배가 쑥거도 내려가네.
0: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아침에는. 네.
2: 밥을 조금씩 먹다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맥이 난답니다.
0: 네, 본래 맥이 나는 약입니다. 네. 이 공산 로경이 들어간데 맥이 안 나면 딴 약은 효과도 없죠.
2: 맨날 나루 은에 앉아있던 게 요즘에 맥이나 정신이 달아댕깁니다.
0: 네.
2: 그래 제일 전 활동 이제 오늘 또
0: 장사하자고
2: 그랬다.
0: 네, 우대 활동이 열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예, 이게 열과 싸겠습니다, 모르겠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 번입니다.
2: 5012797 번입니다. 예.
0: 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대변대에서 후쪽으로 하다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 나는데, 그리고 귀에서 이게 소리 새고 나고, 아, 또 손발 저리고 마목이 와서, 이래 고생하다 내가 건네보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0: 네.
3: 혹 같은 거 많이 알긴다.
0: 일단, 뇌를 건강하게 하자면 혈액이 맑고, 청혈, 정혈, 보혈이 다 되는 약이 돼서 이 약 쓰면은 뇌경색 환자들이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3: 예, 혈액이 안정되니까, 예, 뒤죽고 많이 나옵니다.
0: 네.
3: 아, 그리고, 예, 손발 저리, 그, 저리, 예, 손발 저리 이정사 많이 났고, 예, 하여튼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면이 좀나 효과 봅니다.
0: 그렇죠.
3: 예, 특히 전해적으로 소변 자꾸, 소변을 한번 보는데, 소변이, 야, 저건 오늘 몇 번씩 일어나고 아침에, 아, 머리 어지럽지. 아, 그런 것도, 예, 예, 뭐 후부터야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소변 자주 죽으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고파지 좋아지면은 예, 그 방광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소변이 그리 쫄쫄쫄쫄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3: 예. 아, 그리고 자지 못했는데 이 약 먹은 날부터 이래는 거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난다.
0: 여러 가지로 많은 방면에서 효과 볼 겁니다.
3: 네, 이 약 확실합니다. 이점 효과는. 그냥 효과 좋으니까 활동에 이번에 또 참고해서 좀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0: 네, 배달 전화 약국에다 전화하셔서 배달 받으십시오. 예?
3: 예,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네, 저는 건네 보신도 하늘 보영하는 고객입니다.
0: 네.
4: 이제 한 석 달 썼단 말입니다.
0: 석 달 써도 알깁니다.
4: 예, 효과 용도 씁니다. 나는 예, 주의하

0: 예, 이 심장, 그 다음에 예. 이 머리가, 이 심장이 자꾸 놀라고, 예. 자꾸만 이렇게 그런, 영 답답하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저, 내가 놓고 위원회 가벼운 게 노공 왔다, 노공을 진도라며, 예. 말하라며, 그랬다. 그래서, 예, 수탄약을 먹고 이랬는데, 이 건네 보신화는 쓴다면, 이 머리가 정신 나옵니다.
1: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고, 피량이, 해류량이 많아지고, 경락이 소통지점에서 청혈, 보혈, 정혈, 이게 다 되는 약이 되나서, 그렇다는 말이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소변이 내 용 잡았습니다. 한, 밤중에 한 5번 댕겼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런데, 저 석 달이요 썼는데, 지금, 소변량이 확실히 그 차수가 적어져서 용 좋습니다.
1: 예. 소변 보는 것도 좀 시원하다 감이 들 겁니다. 힘이 생깁니다. 예, 예. 소변을 밀어줄 수 있는 방광에 힘이 생깁니다.
0: 아. 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잠 자지 못했는데 잠 잘 잔다.
1: 그렇죠. 이 약이가 예. 저기 뭡니까? 산조인이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용골이라든가 자 실면증을 치료하는 중약제에서 제일 좋은 약제 6가지나 들어갔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석 달 썼는데 효과 용 좋아서
1: 이 약은 수면제 쓰던 사람들이 수면제를 싹 끊습니다.
0: 그렇게 예. 말해. 난 수면제라 세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이 잘 올까? 아침에 정신하고 막 머리 맑아지고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수면제만 끊어도 살 것 같을 겁니다. 수면제 잡쓰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오리보리해서 정신이 낮인지 밤인지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0: 예. 그래서 난 이번에 이 그런 뭔가 뭐 건네 보시오 한 저번에는 많이 아이사 뗐단 말입니다. 예. 좀 먹어보고 그래서 근데 예. 효과 좋을까요? 이번에 좀 많이 싸서 그래요.
1: 10곽에 10곽 이 보통 15곽 싸야 15곽 드리는데 이번에 10곽에 10곽일 때 싸놓으시오. 그럼 꾸준히 예. 잡수면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도 않은 그런 효능도 봅니다. 예.
0: 예. 예. 그 우리 언니도 지금 이 양로원에 계신데 자기도 이거 내가 같이 이제 방송 같이 듣고 저리 좋대서 자기도 잡수겠답니다.
1: 늙음하게는 이 약이 대부분 환자들인데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든 약입니다. 예. 에이. 쓰는 게 좋습니다.
0: 네, 우리 저 맹감 형제가 좀 사다 그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좋은 네. 약을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건네보신 안에 이거는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지랍 소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항상 오지럽고, 코리 휑하고, 정신이 띵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해가비하고, 두세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이제는 석 달 먹으니까, 나의 석 달 전에 벌써 예, 지랍이하고, 하루에 한 번 막 빼고,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1: 네.
3: 이게 좋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3: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나의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나사지고 그리고 콩팥이 약해가지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전하게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겠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지금은 하루 전하게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안 일어나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 되면 허리 아프고 무릎 관 관절이 싸고 예. 이런 골가병도 차차차차 싹 나사지.
3: 옳습니다. 예. 예. 그런 골가병도 네, 지금 말하자.
1: 콩팥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사지.
3: 예, 그래 뭐입니다. 그러네 예. 이제 돌아눕 때도 허리 아파가지고 오고 오고 하면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구성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 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네.
3: 예,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속이 편안한 게.
1: 예.
3: 예. 그리고 이 입의 약이 소화가 잘 된다.
1: 네, 맞습니다.
3: 근육 오진하니
1: 예.
3: 나는 이 주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 밥 먹어도 속이 터지 마음에서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이런 미술에도 먹지 못해서 그것도 맥이 없어서 딱 그 정도 그만 싶던 게 지금 그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1: 이게 기혈이 보충되면 위 동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위가 꾹 눌러서 위 유동을 잘하고 장도 유동 잘하니까나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잘 쪼개주고 흡수 잘 되고 해놔서 이 맛.

0: 쓴다 그렇게 효과 본다.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이 자꾸 나서 그래서 영양 변없어졌는데 그 식은 땀이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0: 그건 싹 없어진다. 또 빨리 없어진다. 식은 땀이 나는 거. 식은 땀이 난다는 거는 몽땅 기혈 부족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번 활동에 그렇게 좋으니까 나의 활동에 참가해서 살려고 합니다.
0: 네, 예, 활동이 확실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제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혈중의 멜라토닌 함량을 검사해보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 노인분들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이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과체 우리 대뇌하고 손의 중간에 설방울처럼 생긴 이런 조직인데 두루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에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이 멜라토닌을 우리 또 디산즈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 번째 눈이다. 대뇌 안에 무슨 눈이 있는가? 바깥 어떻게 보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멜라토닌은 아 우리가 이게 낮이 됐는가 밤이 됐는가 이거 보아내는 눈입니다.
2: 네. 네.
0: 주위가 까맣고 이러면 까맣고 이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손과체에서 된다 말입니다.
2: 네.
0: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특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잠잘 때에는 불이랑 켜놓고 자지 말고 창문이라며 그렇게 환한 데를 아이 자고 싸고 닫아놓고 조용하게 어둡게 하고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2: 네, 일종의 생물종이죠.
0: 그렇죠.
2: 네.
0: 거기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이걸 우리는 좀 그 량을 좀 어떻게 많이 분비되겠는가 이거 중시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네. 디산스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면에는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다 보면은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잘 알겠다. 늙으면 잠이 적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2: 네.
0: 확실히 이게 노화 과정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래 보신 한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니까 이 멜라토닌 함량이 점점 올라갑니다.
2: 네.
0: 심지어 젊었을 때량으로 도달합니다. 왜 그런가? 근래 해주는 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뇌조직을 대뇌든 손해든 손과체든 모든 이런 뇌조직에서 생기고 있는 이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높여주고 이러는 약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근뇌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은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면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고 이게 중에는 이런 시향성 시향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25가지나 되는 중요한 약재 그것도 홍삼로경 들어가면 모두 홍삼로경이 정말 제일 좋은 약인 건 안다. 그러나 난 그거 쓰면 혈압이 올라간다 혹은 열이 생긴다 하는데 그거는 걱정 싹 없애게끔 만든 약이가 이 약입니다. 쓸 수 있게끔 제일 좋은 약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음과 양이 평형을 딱 잡아줘서 허혈이 있던 사람들 혈압이 높던 사람들 이걸 동시에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 이 좋은 세월에 뭐 돈은 딴 데 쓸 게 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 써야 되죠. 예? 근데 어떤 약을 선택하실 것인가 나는 종교로 못 쓴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 마시고 먼저 한계료 좀 그런 사람 그런 근심 있는 사람 한계료 좀 써보시오. 까딱 일 없습니다. 대비 두 중이라면 우술이라면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 김영자 진행자에 이런 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몸의 진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뇌보신환은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

0: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영기입간구복액입니다. 영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오색 천년 용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모델이가 지방간도 있고 당장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협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맥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2: 예.
3: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오시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몇에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2: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3: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꼭 구백을 내 좀 속달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푸푸나는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을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굴어들었습니다.
2: 네.
3: 인간에는 한번본 소간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쓰야 쓴다부터.

0: 아버지 말하지만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1: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구독을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깡 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2: 네.
1: 그런데
2: 용기깡
1: 구복액을 쓰면서
2: 네.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네.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네,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이 세게 아이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1: 예.
3: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을 탄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을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 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면기입간 구복액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3: 네. 그래서 예, 이 저는 한 4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1: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에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하니까요.
3: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 정황 회부를 정주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 정황 회보를 정주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양광에너지주파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혼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 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 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주체 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 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0: 않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 거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투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각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두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법 교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회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지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고속철도 역

0: 가족들은 대외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목,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전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결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 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 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여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 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 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1: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10월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불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0: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2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감속구조위원회 판공7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하고 방화승전 교행을 잘하여 산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산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산림방화 진화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산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면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1: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근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공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 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0: 연길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2: 집 중북은 꽤 좋지, 4층 58평입니다.
1: 네.
2: 북은 학교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2: 연계전화 136-3433-2636.
1: 2636번, 136-3433-2636번요.
2: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번호를 구하다고 했는데.
2: 가사 도우미요? 네.
3: 연계전화?
2: 네.
3: 여산유?
2: 네.
3: 여링치치? 네. 인산치바임?
2: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2: 네. 네, 연변 일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부관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30663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결시 제2고급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0: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8663번, 1990438663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용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양백평 넘어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나물도
0: 네.
1: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는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정보입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1층이고요.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그 어린데 그 치과를 판단 부위 전화 왔는데.
0: 아, 잠시만요.
3: 네.
0: 가스레인지요. 네, 적으십시오.
3: 네.
0: 153.
3: 153.
0: 3063.
3: 3063.
0: 6609.
3: 6609. 09.
0: 네.
3: 153. 3063.
0: 네.
3: 6609.
0: 맞습니다. 잘 적으셨습니다.
3: 네, 알겠어요.
0: 그래요. 연락해보세요.
4: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유영걸 씨가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올해 86년생이고요. 두 분이 오래전에 함께 연길시 공원 부근에 있는 슈퍼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향숙 씨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그분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1: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0: 네.
1: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며
0: 네.
1: 아담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결전화
0: 네.
1: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 185-4330-9381번 맞죠?
1: 네.
0: 네.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또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0: 네.
1: 그 위치는 그 한남의 왕이피바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한테는 국제 고성하는 길인데.
0: 네.
1: 7층 집에 1층입니다.
0: 네.
1: 면적은 50평입니다.
0: 네.
1: 이 집은 팔거나 세도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바바.
0: 네.
1: 4473.
0: 네.
1: 3898.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치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0: 다가오는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맞아 연변 예랑 예술전시관이 할인 혜택을 선보입니다. 연결의 다채롭고 개방적인 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여러 민족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할인 행사는 전통 민소 의상을 입고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원래 가격이 108원인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6호동에 위치한 연변 예랑 예술전시관은 12,00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 체험 공간을 갖춘 곳으로 디지털 아트와 AI 체험을 핵심 주제로 삼아 총 10개의 이색적인 주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어린이 동반 관람객은 물론 단체 워크숍과 견학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몰입형 체험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현재 장백산의 설경과 조선족의 민속문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이 땅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디지털 기술로 화려하게 재해석한 8개 전시관을 비롯해 문화창리 쇼핑중심과 카페 및 간식 코너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AI 기술 체험관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며 올 연말까지 전시관을 전부 개방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로인을 비롯해 현역 군인, 제대 군인, 교원, 소방대원은 유효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면 45원에 입장할 수 있으며 성인 보호자가 동반한 키 1m 20cm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사람 찾는 광고를 냅시다.
0: 네, 말씀 주세요.
1: 고향은 조영천이고.
0: 네.
1: 이름은 한향숙.
0: 네.
1: 86년생.
0: 네.
1: 오래전에 그 공원 뒤에 조서에서 같이 일했어요.
0: 네.
1: 그, 며칠 전에 자용차 그 연석역 옆에서 공연하는 데서 비슷한 사람 봐가지고 그래요.
0: 네.
1: 제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0: 네네.
1: 183.
0: 네.
1: 4334.
0: 네.
1: 238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예.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그, 내 뭐 물어보자고 그랬다면, 네. 이 맹인들이, 이 맹인 아닌데, 그 뭐니까, 눈이 보지 못해서, 이 막대기 같은 거, 이거, 어디서 파는 게 있는가 해서, 그, 아는 사람 있으면 내 전화번호 남기면 혹시 알려달라고.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맹인은 아니시고요. 앞을 예, 예. 잘 보지 못하는 예, 예. 분이 불편해서, 예, 이제 그, 예. 맹인들이 그게... 사용하시는 그런 지팡이 예. 같은 것을, 네, 사용하시라고요.
1: 그래. 예, 그거 혹시 어디서 파는 게 있는지,
0: 네. 네네.
1: 불편해서.
0: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예. 네, 사연을 남기셨으니까.

0: 이제 뭐 좀 이에 대해서 료해가 있는 분들 계시면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요. 예.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1: 예. 158.
0: 158.
1: 3497.
0: 3497.
1: 2098입니다.
0: 2098번. 예. 158 3497 2098번요.
1: 예,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알려주면,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참여 예. 고맙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일전에 연결시 북양로의 도로를 점용한 한 폐품수거소가 철거되면서 폐품수거소 도로 점용 혼란 상황 집중 정돈 행동이 실질적인 철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일상 순찰 과정에 일부 폐품수거소가 관련 부문의 허가 없이 경영 위치를 옮기거나 도로와 공공공간을 점용하여 경영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여 개 폐품 수거소에 부동한 정도의 도로 점용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초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도로를 점용한 폐품 수거소에 법률 문서를 전달하고 경영자에게 기한 내에 정돈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부 경영자는 기한 내의 요구대로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도로 점용 폐품 수거소를 법에 따라 철거 단속하고 주변의 환경위생을 정돈했습니다. 이로써 도로를 점용한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변의 통행 질서도 효과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염견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안녕하세요.
2: 이제 그 잘 앞으로 못 본다는 불명이 막대기를 찾는 것 같던데.
0: 네네네.
2: 내 그 전화호만 접수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 방송을 그 알려드리죠.
0: 네네.
2: 그 부위 혹 듣겠는지.
0: 그렇죠. 네.
2: 장애자 협회 찾아가면 그게 있어요.
0: 장애인 협회에서 네, 판매하고 있습니까?
2: 예, 관계돼. 네. 판매도 하고 저 협회 회원들은 거저도 드리고 그래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어디에서, 구입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움을 청하려고 저희 방송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마침 한 마음씨 착한,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당지의 장애인협회에 가시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당지의 장애인협회에 가서 좀 자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해 계시는 유영걸 씨께서 오래전에 함께 근무하셨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1986년생으로서 얼마 전에 연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정보 광장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한향숙 씨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그의 행방을 아시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34334 2386번 1834334 2386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네, 빠르게 걷기와 느리게 걷기.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심혈관 위험을 낮추고 심장에 더 좋을까요? 최근 6만 명 이상을 8년간 추적한 연구가 마침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내는데요. 결론이 세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걷기 걸음수와 걷기 속도 모두 중요하지만 핵심은 속도와 걸음수의 황금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매일 7,500에서 1만 보가 심장 보호 효과의 최고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7,500에서 1만 보 걷는 것이 전원인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황금 구간입니다. 이 걸음수 범위 내에서 30분 최고 보행 빈도를

분당 100보로 유지하면 모든 원인 사망 위험 감소 폭이 43%에 달합니다. 최고 보행 빈도를 분당 90보로 유지하면 심혈관 사망 위험이 47% 감소합니다. 간단히 말해 걸음수가 기준에 도달하고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면 심장 보호 효과가 가장 리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걸음수가 부족할 때는 걷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고 오래 앉아있어 하루 걸음수가 5,000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걸음수가 부족할 때는 속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매일 5,000보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30분 최고 보행 빈도가 분당 80보에 도달하면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28% 감소합니다. 보행 빈도를 분당 90보로 높이면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36% 감소합니다. 심혈관 사망 위험 측면에서는 30분 최고 보행 빈도가 분당 70보에 달하면 30%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많이 걸을 시간이 없을 때 더 빠르게 걸으면 마찬가지로 심장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리게 걷고 빨리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음수를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느리게 걷는 습관이 있거나 다리와 발이 불편하여 빠르게 걷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걸음수를 많이 쌓아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걸음수가 만 보를 초과하면 가성비가 오히려 높지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걸음수가 만 보를 초과해도 여전히 신체 보호 작용이 있었지만 가성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7,500에서 만 보의 황금 구간에 비해 만 보 이상 걷는 사람의 모든 원인 사망, 심혈관 사망 위험 감소 폭은 비교적 작아서 전형적인 과유불급에 해당했습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씨.

0: 앞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성부패 웅담분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부패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부패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부에서 성부패 웅담분의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본 제품은 한각에 128원입니다. 한각 안에는 5병이 들어있는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비교적 편리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이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웅담분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입니다. 성부패 웅담분은 국가 준조허가 있는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중초약 그 줄에선 완전히 공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보건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다각도로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웅담분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출처가 명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곰을 간단하게 마취하고 거기 담낭에서 담즙을 꺼내서 건조시키고 뭐 이래서 우리 뭐 포장해서 나오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이분이 그 연구에 성공해 나왔기 때문에 드시기만 하면 효과성은 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게 되시면서 그리고 중2 4대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고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은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수급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황야진 주임이 반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이런 상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웅담분은 몇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 철담은 24.5%, 체담은 75%, 금담은 전반 웅담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습니다. 이런 본 제품은 금담으로 되어 있는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가 진실합니다. 확실한 진실한 효과를 봅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입을 못 얻어서 지하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청열 해독의 역할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눈이 벌겋게 쪄가면 충혈이 되고 그리고 인후가 부어나고 구강계양이 있고 입안에 늘 구강계양이 있어서 힘든 분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분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 치주염이 있는 분들 입금이 늘 부어나는 분들 눈앞에 불꽃이 막 튕기는 이런 분들 대변이 너무 건조하고 뭐 변비가 생기는 이런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는가 하면

0: 이 제품 자체는 빙간 명막의 효과를 봅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담분에 한 가지 다음은 합시다.
0: 말씀하세요.
2: 이 당뇨도 있는데, 이 이전에 이 교통사고로 이제까지 이 무에 다리는 데로 모두 걸었단다.
0: 예.
2: 이게 이전 논에 들어가, 그래서 그게 이, 자꾸 아프고, 그게 아플 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 그랬는데 오른쪽 다리까지 그렇게 이런 상해 올라온단다.
0: 예, 보통 대칭으로 아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그것도 너무 아파서 그런데 당뇨 있어서 지금 이거 써도 되는가 문의.
0: 잘 물으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자 했는데 삼곡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걸 조절하는 데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특히 골격통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골격통을 부르게 되었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2: 잘 어울립니다.
0: 잘 어울립니다. 예, 예.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2: 예, 예. 그러면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집에 남편도 처음에는 술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알코올간이 왔댔습니다.
0: 아, 알코올간. 그거 집대 치료하지 않으면 알코올간이 간경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 그러지 말아라 줬으니까 먹다 자꾸 퍼먹대 마서 간경화까지 왔단 말입니다. 제가 그냥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 먹기는 간이 먹고 또 그러다 담양염이 염증까지 있다 해서 고생만 했댔습니다.
0: 예.
3: 지금은 술을 먹지는 않지만 해도 그치. 그래서 지금 사도 그래 그런지 사도 잘 안 되고 예.
0: 그렇죠.
3: 예, 거꾸로 자꾸 나고 맥이 없답니다.
0: 예.
3: 예, 특별하게 어째 간 경화 있었거든요. 밥을 먹지 못하면 밥을 조금씩 만 먹습니다.
0: 간에서 모든 우리가 드신 음식은 간에서 예. 정적으로서 마지막에 그 해리합니다. 예,
3: 예 옳겠습니다. 예.
0: 그런데 간 공로 떨어지 간 경화니까 예. 무섭죠. 예, 예.
3: 그래서 또 담양염이 있을 거라 옆구리 캥긴다.
0: 담양염 예, 문제
3: 예, 그것도 셰렌디랑 패는 그냥 먹어도 잘 낫지 않을 때다. 그래서 지금 제술로 세비로 넘어서 이런 응답부 싸다 먹기 뭔데 또 낫지 않을 때다 무슨 예. 어디가 싸다 먹는지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선생님이 강의하니 응답부로 집 싸다 먹는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예.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 효과가 전면적이고 진실한 효과 효과가 예. 빠르다고 예.
3: 요즘에는 소화 쌀 때는 밥맛이 돌아온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밥맛이 돌아오고 맥도 나고 정신 나고 이런답니다.
0: 예.
3: 나 얼빠내 했던 게
0: 예.
3: 그리고 눈이 항상 붉어버거 그리고 낮에도 검은색 뜨거리 됐습니다. 근데 저 눈이 뻐거서게 눈 나빠졌습니다. 저는.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나서 좀 검은색 뜨거리 것도 많이 났고 예. 가방이 많이 나서졌습니다. 잘 보고 대파 정신도 없다 눈이 떨어지면서.
0: 이 제품은 그 집에 선생님 같은 분은
3: 예.
0: 창년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예.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3: 아 먹어야지 비싸지 않는 거 무슨.
0: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예. 특수합니다. 예.
3: 돈은 더 떠다 쓰겠어. 다 쓰지도 못하겠는데.
0: 예.
3: 그래서 계속 아무래도 시도했던 말을 계속 시도해야 되겠 계속 끝내봐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이 네. 응담부는 믿을 만한 좋은 응담을 해서 그 폐쇄가 거기 성보폐라고 네. 딱 써놨을까 다른 응담부하고 네. 대비가 때, 되지 않습니까?
3: 봤을 때, 네.
0: 예, 그렇죠.
3: 봤을 때다 그래.
0: 예.
3: 선생님이 강의한 게 진짜 좋으냐 소개하니까 또 계속 무서 오늘 또 대답 받겠어.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삼보표 응담본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주약에 만성 담낭염도 있고 간도 안 좋아갖고 시력이 떨어지고
0: 예.
4: 그리고 무슨 이 전열선염도 있고 어쨌든 예,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0: 예.
4: 그래서 이거 시작해서 저는 적정한 시간 먹었습니다.
0: 예.
4: 아마 한 반년 거의 되겠다.
0: 아, 예.
4: 예. 예. 우선은 마에 알립니다. 좋아지는 게.
0: 그렇죠.
4: 그래, 하드에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 선생님하고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거는 이전에 젊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이 지금 예, 연치가 드니까 여기저기 다.
0: 아, 다시 떼나죠. 예.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뭐 이미 교통사고 나서 골격이 상한 적이 있으면 그때는 지나갔는데 나이 드시고 보니까 또 이것저것 떼어나고 오히려 상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대칭으로 또 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경추나 요추거나 뭐 어디에든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을 해결한 데는 이 제품이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 좋은 효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0: 빨리 쓰라 하세요.
1: 알려줘서 예. 예, 쓰라 가겠습니다.
0: 그 캡슐에 이렇게 하면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까? 예, 예.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하, 건강기원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도 이 성복표 응답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위염이 심해갖고 그 다음에 또 기관지염도 있고 방광염도 있고 어째서나 이 젊어서부터 아픈데 욕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 그때는 그저 그런 약과에 가서 그저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픈데 대절해서 약을 싸먹고 예. 그냥 이렇게 그저 임시 구급하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점점 더 아파나고,
0: 예.
3: 예, 나선 게 하나 더 아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예, 또 그런, 소화계통도 아예 좋아갖고, 예, 어떤 후에, 밥도 미네 먹지 못하겠지, 잠을 잘지 못하지,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성복패 응담분후 소개라는 거 들으니까, 예, 별로, 예, 어떤 후 이거 먹고 싶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어떤 후에, 이제 두 달 먹었는가?
0: 예.
3: 어떤 얘 이거 써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뼈도 다 아프지. 어디나 아픈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먹자고 소리 결심하고 소리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소리 이제 두 달을 먹었는데 예. 지금이 이 뼈 아파서 예, 관절염이 심해갖고 예, 그래 움직이기도 힘들고 허리 아파서 그래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영 힘들고 예. 이래던 게 지금 별로 예. 그게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0: 많이 편해질 겁니다. 점점 더 편해집니다.
3: 예, 이제 두 달 먹었는데, 예. 그리고 방광염이 심해갖고, 예, 소변 볼 때면 영 이렇게 막 저리고, 소변이 작고, 예, 이렇게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그래 맨날 그래도 약방에 약을 먹다가 이번에 이거 먹을까나. 별로 예, 저린 감이 지금 나사진 것 같아요.
0: 이게 소염 지통 역할 합니다. 확실합니다.
3: 그러면 예. 그래서, 아, 진짜 예, 지금 나이 영 편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소화계통도 예, 법문에
0: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예. 이 제품 자체를
3: 거기다 또 예, 이야기합니다. 쓰고봐서
0: 예.
3: 진짜 예,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예, 그래서 일어나면 입안 영 쓰지 무슨이나 뭐 먹어보면 예, 맛도 모르겠지.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렇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전면적으로 좋아집니다. 예. 이제 말씀한 게 예. 아주 진실한 효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저 약이 먹어볼까. 이제 시간이 길지 않는데 이렇게 영 느낌이 좋으니까 예. 이번에 저런 그 우리 활동이 싸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0: 예.
3: 제 친구가 예 농촌에 있는데 자주 우리 이제 영상 통화합니다.
0: 예.
3: 그래 하면서 어제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 나 이렇게 지금 이거 먹고 좋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 친구는 이렇게 강복술로
0: 강경화 복수
3: 예. 예. 알았는데 지금 또 그게 떼어나갖고 예. 힘들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그런 기관지염도 있고 위염도 있고 어째서나 자기들이 어디나 이렇게 아픈데 많답니다.
0: 예.
3: 그래 내가 이 지금 성복회 응답문이 이제 두 달을 남짓이 먹었는데 이렇게 좋다 했거나 아 그러면 자기 아픈 거 말해갖고 선생님하고 물어보라 합니다.
0: 예.
3: 그래서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 들어보니까 그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뭐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돼서 모든 묻는 환자들한테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소염 지통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돼 있고 특히 강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작년 1년 2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절대적으로 없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하는 게 편리합니다. 결국 그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 다 담당해서 오니까 소화계통에도 또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간에서 모든 우리가 드신 음식을 총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재합성하게 됐는데 그 공동이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담즙을 통해서 거미 담즙을 통해서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간 경화로 나타나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우리 둘이 같이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무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은 이 제품 자체는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소위적으로는 담낭관을 절제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하지만 해도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을 시도해보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뭐 간단샹조란 말이 있어서 담낭에 문제가 있는 걸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모든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그 성보폐 응답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담낭 결석에 있어서 그게 너무 움직일 때마다 아픈 이거 용해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저 가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이 한계절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유도합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성보폐 응답분은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분은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답분은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 현대인들, 특히 매일 가정과 일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오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레고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직업이 외판원이라서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며 아주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에 누운 채로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딱딱한 등딱지에 볼록 나온 배, 그리고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을 가진 그런 벌레 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불안한 꿈에서 태어나 어깨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벌레 다리로 박혀 있고 뒤집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해 버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레고르의 첫 반응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는 아이고 내가 벌레가 되었네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출근 시간이 늦었네. 그의 머릿속에는 오전 5시

출발 기차를 놓친 것, 그 때문에 사장님이 화내실 것, 부모님께서 빚을 갚지 못해 곤란해지실 것 같은 걱정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되었는데도 그는 일과 책임, 그리고 자신이 떠안고 있던 무거운 짐들만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어도 머릿속에는 아이 방학 숙제는, 남편 점심은, 직장 보고서는 오늘까지인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앞으로만 끌려가면서 정작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레고르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고 어머니는 몸이 약했으며 여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이 힘든 일을 참아내며 출장을 다니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진심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 얘기 하나 털어놓을 새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벌레로 변한 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배인이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와 다그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냐, 가족들도 밖에서 허둥지둥 날립니다. 그레고르는 변명을 하려고 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 열쇠를 물고 돌려서 문을 겨우 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너 왜 그러니? 아프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의 반응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뿐입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올 때 가족들은 그를 의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었고 훌륭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기어다니기만 하는 벌레일 뿐입니다. 그는 짐이 됐고 수치가 됐으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동생 그레타는 처음에는 용기를 내 그를 돌보려고 했지만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방을 청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고 싶어 했지만 매번 보면 기절합니다.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이로라도 때려 죽일 기세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족조차도 냉담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진실입니까? 하지만 카프카는 100년도 더 전에 이 잔인한 진실을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려냈습니다.

네, 그레고르는 겉모습은 벌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경비원 일을 구해서 매일 제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것,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것, 여동생이 점원으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는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하숙을 온 신사들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 밖으로 살짝 기어나왔습니다. 그가 사람이었을 때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좋아했고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내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허기와 상처, 외로움 속에서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식구는 나들이를 떠납니다. 이 얼마나 냉소적인가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가족이 그것을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로 아프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고문들입니다. 우선은 도구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레고르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였고 월급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못하게 되자 그의 가치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모모주임, 모모아내, 모모아빠로 불리지만 그 호칭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돈 버는 나 말고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음은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병을 앓으면 가족들도 지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요용할 때만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아프지만 많은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동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이 칭찬하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면 더 잘해주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소외란 무엇인지에 대해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외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 휩쓸려 살아가고 일에 지쳐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파프카는 벌레로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설정을 통해 우리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변신이라는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100년 전 한 젊은 작가가 그려낸 그 불안에 떨고 출근에 쫓기던 외판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0: 비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보객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 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곽 사시면 두 곽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그리고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태는 지금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 우대활동이 이번 내용의 특점은 적게 쏴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보객 한 곽에 398원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잠자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되는 건데 열 곽을 싸면 열 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100%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죠.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은 우리 지회 나오느라 많은 분들이 관절통으로 힘들던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우수한 효과를 거뒀다고 모두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입을 못 와서 본 제품은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제품인데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약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0: 제품에 속하면서 환각 구복약의 외용약 환각이 따라갑니다. 물으러 따라갑니다. 지금 여드각을 싸면 여드각을 물으러 드리게 되어 있어서 이때 두 가지 제품을 함께 하더라도 환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니까 투골테 백자반 구복약 널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를로 구셀로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우리 골격은 그 마디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360개 관절이 있다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두 골대에서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너무 좋죠.
0: 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 시장에서 100사람이 쓰게 되면 거의 뭐 만퍼센트로서 이 제품을 인정합니다. 예.
2: 제 20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다 말입니다.
0: 아, 그랬어요?
2: 예. 예, 그래서 이 백날은 누워서 일어도 못 나.
0: 아, 백날은 누워서 뭐 일어났으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2: 예, 심하게 이 크게 일에 사진 찍고 검사하니까 나타나 아이 나는데 백날은 누워서 뭐 일어났다니까 그 꽁지 빼가 빼 굶이 났겠다네.
0: 예.
2: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같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이 이러 못 나다가 그다음 여기저기 치료해가지고서 이 조금 걔도 이래 걸고 걔도 조금 치료하고 이래 다녔다 말입니다.
0: 예.
2: 나사 됐습니다.
0: 예.
2: 근데 나 뭐고 그런지 그게 도집되라.
0: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상한 부분이 다시 나이 들면서 다시 도서는 게 기본 그 뭐 규율로 되고 있습니다.
2: 그래가지고 이 무릎 피고 허리고 이 걸는 게 딱 이렇게 중풍 환자처럼 다리를 질질 꿇고 다녔다 말이에요. 서서 많이 꿇고 다녔습니다.
0: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 그래 나가 활동하자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허리고 무릎 피고 영 힘들었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약을 썼는데 어제 크게 효과 못 보다가 내 이 방송 듣고 이 두고 테란 거 이거 써보자고 써봤는데 이 구복약과 외용약을 같이 겸해서 그런지 효과 영 빠릅니다.
0: 그렇죠.
2: 예. 먹고 그다음에 이 바르는 거 이래 약을 발라가지고 이래 안마해두고 이러면 예, 그거 한 1분, 2분 지나면 거기 그거 화끈화끈 해나는 게 예.
0: 그렇습니다.
2: 영 아이 아프고 영 시원한 게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이번에 이 활동비 조치 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 배달받아서 좀 계속 더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관절 치료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내일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나는 백사반 구복약 쓰고 우리 집에 아바에는 이 투골테를 쓰는 집입니다.
0: 아, 그래요.
3: 아, 예.
0: 예.
3: 아, 저는 예전에 젊어서부터 예 그냥 이 무슨니까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는 그 소비 작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그냥 나고 예 이래서 예 그냥 그도 아무래나 되는 대로 그래도 좋다는 말을 듣고 또 그 약 쓰고 또 이 약 쓰고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게 쓸데 뿌이고 또 그저 이 오전은 그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점점 더 아프고 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백도반 고박의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서 오전은 이거 약이나 써보자고 소리. 그래 선택해서 오전은 다섯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쓰고 보니까 예. 진짜 예, 좋습니다, 지금. 정말 예, 노년에 예, 별로 뭐, 새로운 이런 젊은 기분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처음에 그런 소아민의 아이들에서 밥을 못 먹었는데, 밥 못 먹고, 그래서 맨날 오전에 그것도 들어 눕기만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저런 기분이 좋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0: 예.
3: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섭외 샀던 것도 얻어 놨으니까.

0: 하나의 그런 단에 살다고 하여.
1: 아, 그렇죠.
0: 예, 정신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 때를 하기도 좀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에서 또 소리 나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이러던 게, 예, 우선은 비에서 소리 나는 거는 완전히 없습니다.
1: 와, 그게, 예,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예, 덩달아 보게 되어, 예, 있습니다.
0: 그리고 어지럼증도 이렇고, 예,
1: 예,
0: 어쨌으나, 예, 지금 상당히, 예, 사는 게 늙음하게, 예, 좋습니다.
1: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는 이 제품이, 예, 인정받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예, 이거 더 달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또 아바이는 그런 50대 초반부터 있으니까 원래 그런 고토하이슬로 진단받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다음 그랬거나 그다음 그때는 뭐 이 베이비를 뭐 난또 막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인간에 정말, 예, 농촌에 있는 게 남자들이 아프면 어찌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사측에 소문해서 이전에는 처음에는 안쪽에 무슨 이 병 잘 치료한다는 게 가서의 약을 싸다가, 예, 썼겠습니다. 그래 쓴 게, 조금 괜찮을 때다. 그런 게 오늘은 연세 받으니까나 또 그도 다 아파나고 이 뼈 아파서 이 누구 이러도 못 나고 걸지도 못하고 이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그 후에는 또 여기저기 약을 쓰면 또 위를 또 자극해서 뒤에 관한,
1: 그렇죠,
0: 약을,
1: 예,
0: 예, 그래 위를 자극해서 이 위 또 다 못 쓰게 되지. 그러니까나 어선이 연세 드니까나, 예, 요거 어선이 약 안 쓰고 이래다가 가는 때 되면 가겠다면 이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어디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삐비는 또 뭐 약이 없고 죽지 않는
1: 삐비를 내서 죽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0: 그냥 집에 있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하고 이것도 또 이런 애는 용 아큐그로체니까.
1: 그렇죠. 큰 문제죠.
0: 그래서 이 방송에서, 예, 선생님께서 이 저거 대약을 강의라는 거 들어볼까나, 예, 별로 이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은 쓰기 시작한 지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0: 아, 그런 게, 예, 신기하게도, 예, 통증이 제거, 많이 제거됐다면, 예, 용 좋아하죠.
1: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또 위를 아이사고 간다.
1: 위를 아이사고 하죠. 예. 예.
0: 그래서 또, 예, 그냥 누워있고 통증이 심하고 할까나 바깥에도 못 나가고 이래던 게, 예, 조금씩 바깥에도 나가고, 예, 그 다음에 통증이 많이 제거되고 할까나, 이, 일어나고 허리색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마구리 아프고 해서, 예, 그래서 이 바르냐고 있다니까.
1: 예.
0: 그거 함께 드시면서 이 바르고 또, 예, 나도 또 막 안마를 해주고.
1: 예.
0: 예. 예. 그러니까 나, 예, 바깥에도 좀 나가고 할까나, 예, 별로 용 좋습니다.
1: 예.
0: 집에서 그것도 아파 힘들어하는 거 보기보다, 예,
1: 그렇죠.
0: 그래도 문득은 바깥에
1: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0: 예.
1: 햇빛 쬐임도 하고, 예, 움직여야 됩니다. 예.
0: 예. 좀 걸다가 그 다음엔 또 글상 있으면 안고, 예, 이래매 이 정도 되니까, 예, 용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할배에서 올 때, 예, 이 두 가지 약 써서, 예, 또 쓰려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셔. 예.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런웨이 그것이 좀 걸어야지.
1: 걸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삶이 하고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0: 예,
1: 이 제품 자체.
0: 예.
1: 그렇죠.
0: 이번에 이런 돈약을 알선에 빌려서 선택에 쓰고 지금까지 효과 있을까나 좀, 장기간 쓰려고 합니다.
1: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효과성이 확실히 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저도 들으시니까 확실하다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이, 그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하지 않는다고 공동으로 말씀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서, 예, 좀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위를 상해서 아무리 돈 많이 퍼주고 싸도 마지막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런 점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씨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정화불, 예, 어제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 가야 되고, 예, 그냥 머리가 흐릿하구나, 다만, 그저 앉아있어도 빙빙 돌고, 서도 빙빙 돌고, 이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저 어제는 술만 가지고 소리,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고전 며칠을 일주일 계속 연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예, 차에 이게 별로 내게 맞겠다 하고 소리 그랬습니다. 그래 빠르기도 얼마 빠른가, 이게 한.

0: 이번에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반씩 밥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헐크도 얼마 좋고 효과도 빠르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0: 예, 예. 백년장수 약이 되나 얼마 효과 빠른가. 그러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반잠 잘 자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 두고 빼는 저는 두고 뺀 점은 아예 본데 없습니다.
1: 아,
0: 예, 운동 계속 해놓거나 이거 저 어님이 마취도 놀라도 그러고 그 약은 정말 친구요. 정말 무슨 좋다는 독서요. 무슨 기름지 싸고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러고 그런 약도 많이 먹고 한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를 자극하고 그렇게 그러던 게 위를 자극 아예 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예,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정신하고 예, 그래서 예, 예 좋아질 때 이 활동도 이번에 얼마 좋습니까?
1: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충분하게 퍼센트를 높게 주는 활동입니까? 예.
0: 그래 두 가지 활동에 참석해서 예, 좀 쓰자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 두 가지 제품을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좋은 효과성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이 난 어떤 약도 잘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정신이 나고, 예, 잠 잘 자고, 예. 그 다음에 밥, 소화가
1: 잘 되고, 예.
4: 소화도 잘 됩니다.
1: 그렇죠.
4: 예, 제 소화 이렇게 어찌감이 나니, 다른 사람은 민지 끝이 짱짱하다 하세요. 그분이
1: 예.
4: 나니, 밀지 끝에는 흥하고,
1: 행복감이
4: 예. 나는 것처럼. 근데 이, 뭔가 아래 조금 내려와서 대풍이 그만 조금 예, 긁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그게 누르면 아프고 누르면 땅땅합니다, 선생님.
1: 예.
4: 눈은 많이 아프지. 이제 거기서 자꾸 내려가, 예, 자꾸 오르글 미쓰고 보면 도화감이 이런다 말한다.
1: 예.
4: 그게 없어졌을까, 예. 어느 소화 영사되고 변비 있던 게 변비 해결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변비가 그게 해결받지 않아서 이제 그런 감 느끼게 됐습니다.
4: 알았습니다. 예. 때문에 결국은 그,
1: 그렇죠.
4: 그거 이거 더 먹으면 위 영 편안하게 소화 영사되고 변비 해결되니까 밥 자꾸 마시고 당긴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부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초를 도와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하죠.
4: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예. 고약이네. 이제 딱 맞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1: 예.
4: 안한 게 거기서 그냥 자꾸 걸키지 남은 내지 그때 긁힌다더만 대풀 그음바에 와서 딱 긁힌다만
1: 예.
4: 엄마 우인데
1: 예.
4: 누르면 도처럼 땅땅했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저녁에 또 자때 들어가기 전에 한대 먹어도 잠 못 자고 우리 잘 자면
1: 아, 그렇죠. 잠은 잘 자야 모든 공능이 돌아옵니다. 예.
4: 예, 이야기 정말 예, 중년 노인들이 정말 예, 노인들이 장수약이라든지 정말 예, 이야기 쓰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눈이 환해지고 예, 아침 하기 헐다 말인다.
1: 그렇죠.
4: 아이 뭐 저거다.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 지고 일어나 먹어봐서 일어나면 조금 뭐 움직이지 않았고 이번에 정신이 났거나 이렇게 잠 잘 자니까 벌써 일어난다 말인다.
1: 잠 잘 자는 게 큰 보약입니다. 예, 예.
4: 그래, 왜 주방 안에서 일하면 알린다고 그래서.
1: 그렇죠.
4: 다 가다 먹고, 밥이 먹고.

0: 거기서 내가 좀 다리 무겁다는 거다. 기름이 거기서 뜨까다 뜨까다 이렇게 섬에 이렇게 옆방을 짓는 감이 난다 말.
1: 아, 그렇죠. 예. 좀 돌이 있습니다. 예.
0: 이하고 이번에 좀 싸서 그런데 좀 어쩌나 어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이번에 우대 할당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돼 있으니까 열 가게 열 가게 주니까 괜찮다 이런 것도 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백사방 구호회에서는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영 효과가 떴습니다. 저는 예, 만성간염에 간경화까지 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3: 예. 예. 오른쪽에 꾸리가 키우고, 뒷산들이 키우고, 예, 예, 밥도 못 먹습니다. 밥 자꾸만 먹으면, 예, 소화해야 되고, 속이 두부로 감에, 두지 감에서 예민해 밥은 못 먹겠습니다.
1: 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됩니다. 간에서 네. 내가 먹은 모든 음식을 재합성해서 피, 살, 뼈가 되게끔 거기서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아니, 간과 콤파츠 도와주니까.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 밥 못 먹으니까 되나, 예, 맥이 없어서 꼼짝하기 누워, 엄마했고, 예, 꼼짝하기 싫을 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백사방 구복에 그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도 구설이 먹기 시작한 게 영 지금 효과 좋습니다. 오른쪽이 구리하고 뒷산들이 자꾸 키우던 것도 이제는 많이 나아지고
1: 예.
3: 그 다음에 밥 먹으면 투지가 우설이 딱 맥히는 것 같으니 먹지 못하겠던 게 인전에 밥을 조금씩 먹고 소화도 많이 낫게 됩니다, 이전은.
1: 그러면
3: 소화에 돼가지고 우설이 떡 맥히는 것 같고.
1: 이게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사분은 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문제점을 풀어주니까 잘 흡수가 예. 돼서 재합성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3: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을까 되나, 예.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예. 맥이 나고, 예. 정신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영. 그리고, 예. 심장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예. 숨도 아예 올라와서 살아 일어나서 두드리기도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상 한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예.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길래, 예. 이전 찾아가서,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러는 현상은 없습니다.
1: 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 숨도 예. 제대로 고르르게 올라오니까 전에 밤에 자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해가지고 소변이 찾아가지고 하루 떠나기도 몇 번씩 일어나 됐습니다. 그런 게 이 약을 먹으니까 전에 소변이 제대로 통하고 잠을 제대로 자니까 전에 하루 떠나기 한두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되겠습니까?
1: 예.
3: 예.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될까 되나요? 머리 어지럽고 코리 희잉하면서 정신 올바나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나사집니다, 이제는.
1: 예.
3: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얼마나 정신하는 게 맥이 나는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았나, 예, 머리가, 예, 맑아지고, 예, 피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 약이 구복약이 되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당당하기 전에.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영 편리하고, 예, 예, 잠을, 영 잘 자고, 자고 깨나면, 예, 정신하고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잠 잘 자니까, 예. 예.
3: 삶 잘 자니까
1: 예.
3: 어쨌든 이 백사방 구복액이 이런 들기는 정말 이 장수약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이렇게 활동이절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 활동이절 때 활동에 참가해서 이 약을 쌓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백사방 구복액을 믿고 쓰는 분들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예, 어찌 좋은지 정말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이 약이
1: 그렇죠.
3: 누가 특허를 받았다는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예.
3: 써보니까 예. 예. 그래 저기 약을 쌓으려고 합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 저기 501775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501775번.
3: 예.
1: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백사방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4: 이 약을 예. 쓰면서 예. 삼고증을 해결했습니다.
1: 아,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
4: 그러니까 예. 예. 아주 예, 마음이 편안하고,
1: 예.
4: 골도 아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1: 예.
4: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 호흡기 통해서,

0: 곱게 정해서 바쁜 회계를 받았습니다.
1: 이게 윤폐 역할 하게 되었으니까, 예.
0: 예, 내가, 기관지를, 기관지 좀 안 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 아, 무슨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아, 이렇게 먼지 냄새, 그 다음에 기름 냄새, 기름 담는 냄새, 고추 냄새, 이것만 맡게 되면, 예, 이 새고도 재채기라고 그것 막 그것
1: 그래요? 예, 예,
0: 예. 예. 이렇게 자극 받아서 영, 영 애를 먹었습니다.
1: 어쨌든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0: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백사방 쓰니까 예.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윤폐 역할 하니까 허우개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날씨 조금 춥다 하면 감기 올라갑니다. 감기 올라가다가도 감기 지금 이 백사방 쓰니까 감기 막 물러납니다.
1: 바로 그럼 예, 붙이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가면 어떤 분들은 바람이 싫어지고 저 가면 감기 예. 기운이 오고 이틀에 사흘에 한 번씩 감기약 먹고 이래던 분들이 이 제품 드시면 그런 해결을 가져옵니다. 예.
0: 아이고 감기 아이고 어찌 좋은지 뭐 감기 한번 걸리면 예, 한 달 정도 떨어집니다.
1: 예,
0: 어,
1: 그렇죠.
0: 기침과 그런 게 지금은 이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예, 계속 이 백사방 좀 안 겨라 장수하고 노년에 들어와서 예, 중풍 환자나 이거 신장병 환자나 전화 연결을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1: 예,
0: 예,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계속 좀 쓰겠습니다, 선생님.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멍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혈 보충을 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데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약을 쓰게 되면 약물간을 형성해서 간군 같은 게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고 신체가 허약함으로 인해서 노는 게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과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앞에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그 외에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 콩팥이 그 보충 역할을 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견제하시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 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가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2: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걸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꾸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꾸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신비로운 자연 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믿어주고 함께 노력하는 협동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지훈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쥐들의 꽃길 만들기입니다.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작은 들쥐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시내가로 가는 길은 돌과 잡초가 무성해서 걷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마을 친구들은 예쁜 꽃길을 만들어 산책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너무 힘들어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들쥐가 있는 한편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내는 꼬마 들쥐 초롱이가 있었어요. 초롱이는 먼저 작은 삽을 들고 나와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른 친구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 초롱이만 매일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들쥐 친구들이 하나 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돌을 치우고 어떤 친구는 꽃씨를 뿌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물을 길어다가 꽃밭에 뿌려줬어요. 시간이 흐르고 따뜻한 봄이 오자 길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폈어요.

거칠고 지저분했던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신했답니다. 그제서야 들쥐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믿고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협력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면 훨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친구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밤새 우리 몸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 시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과자나 음료만 먹는 것은 진정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밥을 챙기는 비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달걀, 우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도 함께 먹어야 튼튼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좋아진답니다. 식사할 때는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시간이 바쁘다고 아침밥을 거르지 말고 맛있고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깨어나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아침밥을 거르면 수업 시간에 머리가 멍해지고 무엇이 떨어질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길 히야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밥을 걸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지훈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5학년에 다니는 지훈이에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림 실력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친구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훈 친구.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좌절하는 마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그림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면 그 자체로 멋진 겁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지훈 친구, 힘내세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맑은 밤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 달 위에 짙은 그림자 같은 얼룩이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렇다면 달에 보이는 어두운 자국은 정말 그림일까요? 정답은 달 표면의 넓고 낮은 평원이랍니다. 달에는 산, 계곡도 있고 어두운 넓은 평원이 많아요. 이곳은 밝은 달의 산악지대보다 빛을 적게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는 거랍니다. 지구처럼 달에도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 얼룩 모습은 언제나 거의 똑같아요. 달에는 공기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수십만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맑은 밤 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어두운 평원과 밝은 산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달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대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기...

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였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친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김우래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도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에서군. 금은 보호하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주황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흔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사를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루화, 중루화, 하루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중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 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벗은 뱀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 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0: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0: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1: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2: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김우래는 이 말을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1: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2: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0: 사무장은 힘없이 쪽걸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2: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0: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1: 황정치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0: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1: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1: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0: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1: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0: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1: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0: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1: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0: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1: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 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0: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임을 하였다.
3: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철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0: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3: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0: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깔깔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려야 한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 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쬐고 있자니 마음이 지랄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0: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구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오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강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 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보았자 어려움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르는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다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 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근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부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부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본 하나를 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을 갖고 뭘 그럽니까?
1: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밥입니다. 아침밥이어 봤습니다.
0: 호위병은 화덕 곁에 몰근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1: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0: 한숨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리앵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1: 동주는 정말 잘 먹는군요.
0: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김우래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1: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어서 가봅시다.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저 집입니다.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리행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행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그리고는 팔각 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적인 자세와 투덜거리는 말투,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의 수필 언어의 에너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에너지 김명수. 천성으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꽃은 사람들의 눈을 풍요롭게 호강시켜주는 즐거운 감상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화가 필요 없고 동행자도 필요 없으며 표정 관리에도 구애 없이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꽃이 아닐까. 꽃의 매력은 누구에게라 없이 똑같이 웃어주고 반겨주고 예쁨을 선사하는 대공무사함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특이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그 어여쁨을 소리 없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자연의 황으로 떠받들려 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꽃들 속에서도 빛나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며 생존하는 꽃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꽃으로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우지만 인간을 혼절시킬 만큼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바람에 악마의 혀 또는 부두교의 백합이라고 불리운다. 라플레시아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발산시켜 자기의 소중한 이미지를 잃어가기에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함께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한다. 소통의 주요한 요소는 서로지간에 주고받는 대화들로서 그러한 언어들이 바로 소통의 지름길로 되고 있다. 향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꽃들처럼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이 다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감수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찍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우리 문자는 못 나타낼 뜻이 없고 못 나타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아해 다르고 어해 달라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지어 누군가를 험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삶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돌도 없는 극진한 효녀로 소문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의 위해성을 더더욱 명백히 깨우쳐주고 있다. 그녀는 일찍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50대 초반에도 또 장대 같은 남편까지 잃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살이 센 여자라 뒷공론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라 하여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퍼뜨렸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에 부대끼는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당시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팔자가 나쁘고 살이 센 여자로 착각하면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점차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 아무렇게나 놀려버린 혓자루에 찔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절벽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녀로 해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에 떨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건 우연한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한 불행 앞에서 당연 위로의 말로 힘과 용기를 줘 상대로 하여금 시급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천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병은 치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악취를 발산시켜 한 사람을 천길 나락에 빠뜨리는 건 인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치의 혀가 석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싶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삶이 따른다.

한다고 한다. 주먹을 부르시고 열심히 뛰어도 딸리는 게 시간인데 뒤뜰에 앉아서 남의 혼담이나 일삼으며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의 뒤에 구경 무엇이 따를까?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가지를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떤 악과가 초래될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타인에게 잘못 날린 한 가닥 화살이 몇십 개로 불어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나 해봤는가? 높은 언어 수양을 갖추려면 우선 인성적인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천부적인 재능도 저층 바닥에서 나뒹굴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일찍 진나라의 진시황을 도와 중국 최초 통일 제국을 이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라는 승상이다. 이사는 문자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통일 제국 진나라를 건설했다. 이사는 법가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와 함께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 수학했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으로 진나라에 온 한나라의 사절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한 이사는 간사스런 지혜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매우 명석해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과 오두의 론술을 보고 한비와 교류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감탄했고 그 후 한비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진왕이 그를 총리하게 될 것을 염두한 이사는 한비의 능력을 몹시 질시했다. 드디어 이사는 한비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시황제에게 참언해 한비를 옥에 가두게 한 후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모함까지 해 한비에게 사역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이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망정 공덕이 없었던 인물이다. 동문수학했던 한비도 비정하게 죽이는 친구였고 결국에 자신도 허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귀를 탐해 생긴 지나친 질신은 종당의 소중한 자신마저 해치고 말았다. 오늘 한 잘 다루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물에 시들었던 꽃이 샘물을 듬뿍 먹고 생기를 되찾은 듯 우리의 고달픈 삶에 좋은 영양소로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고향에 효원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겨울 김장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효원이 좋은 환경으로 소문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밝은 웃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다는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수행이 더더욱 효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 있다. 긴 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모진 풍상에 부대끼고 지쳐서 머리에 하얀 서리를 이고 계시는 노인들, 멀리 떠난 자식들을 하염없이 그리며 기다리며 마음의 골병이 들 때로 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 부부의 살뜰한 대화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애들처럼 옴니암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화를 못 이겨 장래가 떠들썩하게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노인들이지만 한양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달래드리다 보면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령마루를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서글프고 벅찰 것인데 힘도 딸리고 정력도 딸리는 만년에 믿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부득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할아버님, 오늘 참 멋지고 씩씩하신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이

예쁘게 빗으셨어요. 10년이나 젊어지셨어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언어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실증나고 아부가 거나하게 담겨진 귀찮은 존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허물어지는 담벽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노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으로,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값진 에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애들에게는 힘겨운 한자국을 용감히 디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출국바람이 적셔간 이 땅에서 따뜻한 엄마 품을 잃고 울먹이는 애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린 마음을 굳혀주는 좋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희노애락을 동반하는 짧은 삶 속에서 전성이 부드러운 혀끝을 굳이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소중한 인간을 무참히 찌르기보다는 바른 손을 내밀어 감싸고 보듬고 베풀면서 응원을 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밝게 아름다울까. 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순수한 꽃들 마냥 내 주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난하게 윤활시켜 삶의 참뜻을 멋지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 내 주위를 황홀하게 빛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는 평생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넓은 터전으로 되준다. 산 밑에 가면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학식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겸손하고 수양을 갖춘 진정이 담긴 언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품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꽃이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은 자신이 할 탓에 달렸다. 계절에는 엄동설한이 있고 울퉁불퉁 인생길에는 모래길도 자갈길도 있으니 힘을 부어주는 행동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다.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가는 길인 것만큼 솔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보라. 그러노라면 당신의 고달픈 삶에 늘 값진 에너지가 투자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요,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을 담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여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도 값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습관을 양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사람 최균선 씨의 소필 폐풍으로 사는 잎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폐풍으로 사는 잎들 최균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에 한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닥터를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닥터를 주어오라고 하였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닥터를 무슨 수로 죽겠느냐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흉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에 반듯하던 미인의 이마에도 밭고랑이 생기는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육신의 흉허물이 없으랴. 그걸 곱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종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남을 폐풍하는 악습이 있는 자들의 자풍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제 뒤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헐뜯다라는 말을 농촌에서는 폐풍한다로 잘 썼다. 폐풍이란 남을 험한 말, 류언비어로 흉보고 헐뜯으며 모해한다는 뜻일 게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흉해 보이기 전에 우선 가련하다, 촌철살인이라 말도 있거니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혀는 부드러워도 잘못 놀림으로써 빚어지는 인간 비극이 비일비재이다. 오해와 착각은 시간이 풀어주는데 악함정이 꼬나든 흠잡기는 방비대책이 없다. 험담은 남을 헐뜯는 말이자 욕설이 포함된 비방이고 흉을 빙자한 질투와 비난의 작두질이다. 폐풍쟁이들은 열등감을 등에 지고 사는 정신적인 곱사등으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심사에 골목 소식들을 주워다가 발을 달아주고 덧칠하여 도처에 날리는 재미의 재속창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니 그 영혼은 황피하기 그지없다. 모든 폐풍쟁이들은 전성적으로 심술이 부정하거나 위선의 기질을 타고난 듯 인격적으로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자는 대동행이라는데 그네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며 누구의 구린내를 맡게 열습니다. 폐풍쟁이들은 야비하고 아리송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린다. 사실은 묻어두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추측과 개인적인 심사로 어떤 사람들을 물어 뜯으면서도 흉보는 내내 교양 도덕을 표방을 하며 고상한 채 자기는 완미한 채 너스레를 떨어내며 입에 침을 튕긴다. 자신은 공들여 사도 타인 간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재미나는 일상인가? 그것으로 스트레스인지 하는 불안한 심증을 만족시키려는 것일까? 혹은 질투가 미움을 넘어 증오로 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셈을 내다 무작정 미워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와 갈등하기를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콤플렉스의 슬픔 같은 그런 심리적 취약성 말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모략인지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도 세 번 하면은 정말이 된다고 그런 사연이 겹치고 겹쳐서 마침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폐풍질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결판 내려고 들이대면은 오해라고 결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귀똥냥한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자신은 관심도 없었다며 비겁한 모든 추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일을 간다. 인간들 속에 비로 먹은 영혼들이다. 연유 없이 남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을 얼마나 절행한가. 험담이란 결국 더러운 자기 심령의 무덤에 새긴 저주의 비문이 아니던가.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심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무식해서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란 말도 떠올리지 않을 게다. 자신은 무슨 정보나 전달하듯이 생각을 하며 소위 비리비적을 까발린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리고 지력이 월등하지 않아도 뻔한 도리를 왜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 남의 이야기는 재미나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에 당사자 앞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설사 그게 날이 잔뜩 선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순이 격화되더라도 그렇다. 뒷공놀이라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직접 삿대질하는 것보다 치졸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죄치는 것이다. 폐풍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에 말이 달다. 말이 많은 집안은 살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단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단집에 장이 곤다. 장단집에는 가도 말 많은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 그런 데 없이 폐풍질에 열불을 올리는 만큼 무어나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가 보면은 제 집 살림은 그저 말도 아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말이 많은 사람 실속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폐풍질을 잘하는 자들은 불안전한 인격자인 것만큼 선의적일 때가 없다. 잘 되어가는 대방을 회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기에 남을 속이며 중상모략하게 하고 남의 비방만 듣고서 덩달아 비방에 열을 올린다. 사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갈 때 악습이란 얼마나 누절한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참할 것인가. 하긴 무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이 많은 집안에 불화가 그칠 새가 없고 말이 너무 달아서 입덕을 입는다면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암소도 없을 게다. 준거 없이 마냥 밉다고 무작정 대방이 잘못되기만 바라다 보니 어불성설을 만들어 퍼나르다가 공연의 불화를 자초한다면 지극히 우자의 짓이다. 개가 사람을 문 것은 뉴스가 아니라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날조해서야 쓰겠는가. 대방이 마냥 밉더라도 제 혀를 씹도록 비방하면 정말 싸가지 없다고 하리라. 저만큼 안전인수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니 쓸말이 없게 되는데 폐풍질의 소식통을 능사로 여기니 재미나는가. 재채기를 몇 번 하는 것을 감기를 뛰어넘어 폐엄이라고 곧 죽을 게라고 방정을 던다면 곧 망상. 휘프린지가 너무 자주 생기면 신뢰가 뒷돌이 되니 미사력으라도 당나발. 개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함이 마땅한 줄 안다.

0: 네, 그래서 작자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다고 지적을 하면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고 교양 있고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요미와 시의 수필 말의 향기와 말의 맛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말의 향기와 말의 맛, 유미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 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처럼 차가워진 영혼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떴고 독이 든 음식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도구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만나서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의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닌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울림에는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작자는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면서 그 향기와 맛을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고운 말투로 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명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종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우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산자촌에서 호가봉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폐쇄 고리 시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본 이어서 도나시 제2수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입구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모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 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봉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구를 찾아 지능형 자체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진료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또 도나시 사회 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토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드러지고 대중

0: 공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설을 따라 이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제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례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음으로써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련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각오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0: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실세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철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 일꾼으로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 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체 일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 조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무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 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 공간을 1층 확장해

0: 우리 주가 특색 의류 산업 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외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 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풋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 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 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 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 교실, 문화 흔적 활자판 인쇄 체험 교실 등 9개 특색 체험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 체험 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 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에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 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생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 통용 언어 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임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0: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굽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굽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굽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굽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키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1,000만 원인 훈촌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량동 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가 옥수수 공급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농가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000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 냉동

황철 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 시장과 각종 요식 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채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려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지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하면서 이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 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제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이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 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 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정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뜰하게 잡동 산이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0: 개변시켰습니다. 각 전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의 경치가 있고 경치의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후 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주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지능 발전의 내생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올해 우리 조에서는 훈춘, 도문, 화룡, 룡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 지역 특색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레넨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이 올가을과 다가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우리 여러분의 볼통에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양봉 농가들에 나누어준 이 여섯 가지 우량벌 품종에 대해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두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동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황계, 동북 흑벌 네. 등 6개 우령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종한 것으로
0: 네.
1: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 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병영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새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네.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새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1: 분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송단이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잡종 벌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동 성능도 양호하며
0: 네.
1: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0: 네.
1: 벌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0: 네.
1: 꿀 생산량이 높고
0: 네.
1: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0: 네.
1: 이 품종은 미련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0: 네.
1: 장기적으로 미련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새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0: 네.
1: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미련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0: 네.
1: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0: 네.
1: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왕벌을 교체해야 합니다.
0: 네.
1: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백산 지역에 보면은
0: 네.
1: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0: 네.
1: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0: 네.
1: 그런 거 진드기병
0: 네.
1: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0: 네.
1: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0: 네.
1: 그리고 이 미련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0: 네.
1: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0: 네.
1: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0: 네.
1: 생산량이 한두 배 정도 높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순해요 이 벌은.
0: 네.
1: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0: 분봉할 때요.
1: 예, 예, 네네. 분봉할 때.
0: 네.
1: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0: 아, 송단 2호
1: 예.
0: 규모화에.
1: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0: 네.
1: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0: 네, 해마다.
1: 해마다 바꿔줘야
0: 네.
1: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이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쏘요.
0: 네.
1: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파티아 품종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상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0: 네.
1: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0: 네.
1: 본교 생산량이 많습니다.
0: 네.
1: 이

0: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네.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품종은 범철 벌새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1: 네.
0: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채집 시기에는 벌새력 확장 네.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범철 관리 시 네. 충분한 보온과 보충 먹이를 공급해 벌새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이도 벌에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1: 네.
0: 우리 중화벌이
1: 네.
0: 예,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1: 네.
0: 이거를. 그런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1: 네.
0: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 한 40% 정도 될
1: 네.
0: 겁니다.
1: 이게. 플러스 많이 차지하네요. 네.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량벌종으로
1: 네.
0: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네. 탁월하며
1: 네.
0: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1: 네.
0: 미련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새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1: 네.
0: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1: 네.
0: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미련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1: 네.
0: 벌새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집중적으로 꿀 채집할 때 벌새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미련이 끊어지는 시기
1: 네.
0: 벌새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사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꿀 채집 전에 미리 벌새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이런 방송이나
1: 네.
0: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1: 그렇죠.
0: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1: 네.
0: 벌새력 정식 속도가 빠르며
1: 네.
0: 아카시아 등 대규모 미련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봄철 벌새력이 빠르게 커져
1: 네.
0: 단시기에 집중적으로
1: 네.
0: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1: 네.
0: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1: 네.
0: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1: 네.
0: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0: 미련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1: 네.
0: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1: 네.
0: 이건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 벌종으로 혹한의 산간 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 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 미련 리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1: 네.
0: 병영 산간 지역 환경 적응력 가장 뛰어나 야생 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량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1: 네.
0: 야생에서
1: 네.
0: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1: 네.
0: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얼구나 하는데 이 벌은 조만 안 그래요.
1: 네.
0: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강합니다 이 벌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를 활용인자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1: 네.
0: 대신 그리고 인자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1: 네.
0: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미련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대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또 벌들이 우리 이 종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또 네. 이분들은 꿀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1: 네. 그렇네요.
0: 사양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벌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야 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위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범철 벌실의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의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0: 그렇죠.
1: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0: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이전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1: 네.
0: 품종 선발,
1: 네.
0: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꿀 수확, 가공, 저장의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1: 네.
0: 벌세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1: 네.
0: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1: 네.
0: 우리 주 양봉 산업을
1: 네.
0: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0: 표준화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1: 네.
0: 지역기 우한밀원에 적합한 우량 왕보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보를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6종의 왕벌이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1: 네.
0: 규곡에 맞는 표준 벌통,
1: 네.
0: 꿀 소비, 꿀 채취 설비,
1: 네.
0: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다, 우리 그, 자동화
1: 네.
0: 벌통.
1: 네.
0: 그거를 요즘에 이제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1: 네.
0: 이제 테스트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에 온도,
1: 네.
0: 벌의 질병,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꿀을 채집할 때
1: 네.
0: 거기에 숙성도
1: 네.
0: 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AI 지수를 해가지고
1: 네.
0: 자동화로 핸드폰에 이어집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시다면은
1: 네.
0: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1: 네.
0: 같이 보고 서로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화
1: 네.
0: 저 우리 갱신해가지고
1: 네.
0: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1: 네.
0: 봄 관리, 굴 채집 시기
1: 네.
0: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0: 벌세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1: 네.
0: 응예, 각종 꿀벌 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1: 네.
0: 금지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1: 네.
0: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꿀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로는 밀원지입니다.
1: 네.
0: 벌통 배치 장소에 밀원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1: 네.
0: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밀원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1: 네.
0: 여섯째로는 꿀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1: 네.
0: 꿀 채취, 려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꿀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꿀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0: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월동 준비는
1: 네.
0: 첫째, 꿀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1: 네.

0: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네. 이 우리 굴뿔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1: 네.
0: 밀원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꿀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벌 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1: 네.
0: 건강한 일벌 위주로 네.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벌병 응애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1: 네.
0: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하라고 할 때는 저리 옹예병이 네. 엄청 심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 이거 꼭 인다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가을철 옹예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1: 네.
0: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1: 네.
0: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빵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산란하는지 확인하고
1: 네.
0: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 밀원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먹이 부족으로 벌군이 왕벌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전하게 월동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0: 자, 우리 주 백령 지역은 혹한 그 추운 날이 길기 때문에
1: 네.
0: 월동 성공의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충분한 양질의 월동 먹이 확보입니다.
1: 네.
0: 월동 기간 벌떼는 꿀을 먹으며
1: 네.
0: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떡개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측정하면 돼요.
1: 네.
0: 둘째는 적절한 보온 관리입니다. 너무 네. 과도하게 보온하면은 벌들이 확 활동하게 돼요. 먹이 소모가 커지고
1: 네.
0: 너무 보온이 부족하면 추위 피해를 입으니 지역 기후에 맞춰 벌통 위 옆면 위주로 보온을 하고
1: 네.
0: 밑바닥은 통풍을 잘 시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월동 벌군을 꾸리는 것입니다.
1: 네.
0: 가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1: 네.
0: 어린 건강한 월동벌이 많이 확보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이듬해 봄에 빠르게 벌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월동 중 벌통 내 습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그렇네요. 최근 기후변화로 밀원 개화 시기가 자주 변동하는데요. 양봉농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밀원의 지속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밀원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부서의 기상 밀원 정보를

0: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식이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미론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미런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준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자, 앞으로는 변경 지역 양봉 산업이
1: 네.
0: 조방형에서
1: 네.
0: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먼저
1: 네.
0: 우량왕벌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1: 네.
0: 농가가 쉽게 좋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상시적인 현장 방문 기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네.
0: 계절별로 봄관리, 밀풍기 관리,
1: 네.
0: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 지도를 펼치고
1: 네.
0: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병해충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1: 네.
0: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변경 군중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이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미론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조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갈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변화로 미론 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의 벌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지역 산간비료을 활용한 고품질 벌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의 양봉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분 한 분씩 또 배우는 네. 시간도 가져왔는데요.
1: 예. 네.
3: 좋습니다.
0: 자,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철가.
1: 그 매력이. 그렇죠.
0: 예. 그지 없죠. 그지 없죠. 그지
1: 예.
0: 없죠.
1: 참. 예. 그 단간. 네. 사철가를 전번 시간에 이미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짚어갔었죠.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반드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하시는 도중에 네.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예, 있는 대로 다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좀 많은 거를 좀 해결하고자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적에 네. 그것이 또 좋은 어떤 소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제대로 큰 소리로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생각으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예. 생각으로 연습을 엄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네. 제자 중에도. 네. 그런데 직접 생각으로 하는 연습을 이제 몸이 아끼니까 악기로 딱 꺼내.

0: 아이씨구 다
1: 검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다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날이 오날 백발한 심이 오구나.
0: 그렇죠.

0: 강조 그러죠 승화시라 시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1: 가을이 돌아오면
0: 한로상풍 사랑해도
1: 찬바람에
0: 시고

0: 그러죠. 너무 잘 어울리셨네요.
1: 연습을 잘 하셨죠.
0: 정말 잘 하셨습니다.
1: 네.
0: 아, 전반 시간에 그 쭉 한 분씩 해보신 후로 네. 오늘 같이 처음 하는 건데 일초월장한 느낌이 예, 들기는 합니다. 혹시 연습도 중 혹은 방금 하실 적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연성학생은요?
2: 월백 서울백 백이 자꾸 뜨는
0: 백이? 그죠? 월백 서울백 쟁반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자꾸 덜커덩거리거든요. 그러면 월백 서울백 백 이러다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으로만 고쳐가자면 백을 월백 서울 백을 백으로 가지 말고 부액으로 가면 백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그렇죠. 월백 서울 백 이렇게 덜커덩거리지 않게 여기 쟁반호에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듯이 소리를 하면 월백 서울 백 천지 백원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야.
2: 월백 서울백
0: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서울백 두들가지 마시고 서울백 자
2: 월백 서울백
0: 그렇죠.
2: 천지백허니
0: 그렇죠.
2: 모두가
0: 모두 모두 두가 뜨지 않게 모두 두 모두가 모두가가 되지 않게
2: 모두가
0: 그렇죠.
2: 백바르흐바시로
0: 백바르흐가 이렇게 집대가 있다 그러면 백바르흐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바르흐로 가야 되겠죠.
2: 백바르흐바시로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3: 야, 이게 그 소리를 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좀 느껴보셨는 저는 방금 보면서 또 느낀 부분이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3: 그냥 글자를 예. 뭐

0: 백설백 가자. 그렇죠. 근데 가는데 그것도 천에서도 그냥 전지백 아니고 전지 이거 그 발음을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1: 예.
0: 확실하게 씹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뭐든지 우리가 끈적끈적하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1: 아,
0: 전지백 아니고 전지백 그렇죠. 발음을 씹고 나서 니은 받침도 하고 나서
1: 맞습니다.
0: 이 부분을 다음 가사를 가야 네. 되고
1: 그렇지만 네. 또 선이 안 끊기게
0: 끊기지 않게
1: 전에서 은을 갖고 혀의 힘을 네. 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백원이 또 니의 이를 끌고 가서 이 모두가 백바르바시로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0: 그러니까 좀 온갖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사설은 네. 그냥 여기서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서 그냥
1: 맞습니다.
0: 끈끈이 우리가 엿가락을 쭉 늘리면 네. 엿이 끊어지는 것처럼
1: 맞아요.
0: 오, 이어진 것 같은 느낌.
1: 아.
0: 네. 그래서 아니, 판소리를 배우면 다른 노래보다 이게 와 이건 이렇게 네. 끈적끈적하게 다 이어지네.
1: 예. 기가 막힌 예술이죠.
0: 예,
1: 정말
0: 그러니까요.
1: 이거는 정말 예,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천지 백, 월백, 설백의 백만 지금 제가 예. 얘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다 뒤에 부분을 파악을 해주셨어요.
0: 예.
1: 얼마나
0: 느낌에 예. 제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느낌이
1: 그렇습니다.
0: 완전히 이게 우리가 판소리라는 거는
1: 예.
0: 네. 정말
1: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자면
0: 네.
1: 이 산 저 산도 저희 식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산 저 산이 자꾸 나올 거예요.
0: 네.
1: 공명을 찾는다고. 근데 이 산 저 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 산 저 산 꽃이도 꽃 꽃이 아니라 꽃이 꽃이 핀인데 자꾸 꽃이 꽃이 이렇게 뜨거든요. 덜컹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계속 미끄러가듯이 미끄러가듯이 얼음 위를 막 뛰어다니시지는 않죠. 보통 얼음 위는 미끄러서 이렇게 슬슬 가는데
0: 네.
1: 자꾸 저희는 이렇게 좀 허방아리파 자꾸 톡톡 이렇게 뛰거든요. 절대 덜컹거리지 않게 저는 덜컹거린다는 얘기를 좀 많이 쓰기는 네. 합니다. 발성에서.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 지빈이로 가야 되는데 꽃지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묘야 사실 이거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그냥 소리 글자 얹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분명고법이로구나 이렇게 덜컹거리거든요. 네.
0: 한 글자 한
1: 그렇죠.
0: 글자씩 이렇게 꼭 씹으면은 판소리 맛이 안 나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0: 분묘야
1: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거기 글자들이 지워졌으니까 법은 찾아왔건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식대로 불리려면 법은 찾아왔건만 이렇게
0: 네.
1: 그래서 이게 덜컹거리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게 있죠. 소리의 선, 성음이 가는 길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제저 헐로 들렸거든요. 제저 헐게를 꼭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 보다는 훨씬 좋으셨고 혹시 여사님은 어떻게 좀 무슨 좀 연습하실 동안에
2: 연습하실 때 예. 이게 이렇게 선생님 딱 이렇게 배워주는 거 들을 때는
1: 예.
2: 딱 그런 것 같은데
1: 예.
2: 그 다음에 함의 범위는 또 이렇든가 저렇든가 이렇게
1: 아,
2: 생각되는 게
1: 아,
2: 예. 많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 다음에 예. 다시 들어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함에는 또 그 왕성 같게 하게 되고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딱 꼭지르고 어떤 뭐 등들고
1: 그렇죠.
2: 이런 거는
1: 예.
2: 조금 이렇게 알만한데
1: 네.
2: 선생님 저분이 용성호 할 때 황구 이거 찢어지게 해라며 이랬자 그만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내 그거 집에가 이거 알만 생각해봐도 다른 거는 알만하게 되고 황이 찢어진다 소리를 모르겠다는 마음이다. 그래 이제 와서 예. 이 성우가 물어봤습니다. 그 황구 이거 선생님 찢어지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 아.
2: 황구 이렇게 이리요 팔 이리 가라게 어 그런 감이 그래
1: 네.
2: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 네.
2: 이 날리면 이것도 선생님 찢어지래.

0: 깨거나 예. 속말 들어보거나 그것도 또 휘나 이렇게 여파를 예. 벌어지더라 말인다. 예.
1: 그렇습니다.
0: 이렇구나. 예.
1: 그래서 찢는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는 거다. 아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는 아를 얘기할 때 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아 이렇게 하는데 아 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국 같은 경우에도 자꾸 한 글자로 생각을 하면 황국 황국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황국인데 우리는 황국 황국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무릇 글자라는 거는 자음 있고 모음 있잖아요. 자음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음은 엄청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황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황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황국 단풍도 뜨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휘날리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휘날리어 휘날리어 휘날리어야 되니까 소리가. 근데 휘날리어면 못 휘날리거든요. 휘날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휘날리어 이렇게 끊어놓으신 거죠. 박은지 학생은 좀 어떤가요?
2: 저는 연습할 때 네. 글자 선생님 금방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1: 네. 마이크 들고요. 마이크 네. 조금 앞으로
2: 네. 네. 선생님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연습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어느 부분인가요?
2: 할로 상품 갔을 때 할
1: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0: 할로상 이렇게 할로인데 할로 이렇게 한 가게 할로가 아니라 할로 이렇게 가야 되죠. 할로도 아니고 그러죠. 예, 이런 소리. 안지원 학생은 어떤가요?
3: 저는 제절개에서 좀
1: 제절개 제절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0: 제절개를
1: 그러죠. 근데 끝 마무리
0: 제절개를
1: 길 받침을 내가 듣고 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를
1: 그렇죠. 르가 를 흩어지지 않게
0: 를
1: 힘 놓지 마시고
0: 피지 않는 황국.
1: 황이 황국이 아니라
0: 황자 황국 단풍도 떠헌고
1: 떠헌고 그러죠.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저는 사실은 남도 소리는 발음이 네. 제일 문제가 발음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바르버지로구나 했죠. 무정세월은
5: 무정세월은
1: 좋으세요. 무정 같은 경우에도 무정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깊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연궁에라는 게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연궁에 네. 그래서 혓바닥으로 제일 끝에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제일 뒤에 부분이 좀 말랑말랑해서 연할 연자를 써서 연궁에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둘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정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코로 향가는 공기가 차단되거든요. 연구기를 너무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강을 막아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쿵 좀 떨궈주실까요? 제 느낌은 한 80%? 80% 정도만? 10% 20% 정도만 살짝쿵 떨어지면 무적에서 무정 세월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5: 무정 세월은
1: 얼씨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정이 무정이 아니라 무정으로 가는 거죠. 무정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손 따라가 볼까요? 자
5: 무정 세월은
1: 하시고 덧없이 흘러가고
5: 덧없이 흘러가고
1: 조금 너무 시원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0: 더디 없이 좀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흘러가셔야 되는데 더없이 흘러가고 민요가 돼버리거든요. 흥이 납니다.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더없이 아쉬움이 꽉 차서 더없이 흘러가고자
1: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처음자 이내 처음
0: 좋으세요? 이내 애를 이내 애를 남은 몸을 이내 마지막에 꼬리를 절대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처음자
1: 이내 처음
0: 처음 감아주세요. 마지막 엉을 자
1: 이내 처음
0: 멀쇼 처음
1: 처음
0: 춘도
1: 춘도
0: 그렇죠. 아차 한번
1: 아차 한번
0: 아차 한번 아이고 아차 아이고 아차 아니 저 우리 올랐다는 아차거든요. 근데 아차 한번이라 아차 한번
1: 아차 한번
0: 저 그다음에 늙자 늙어.

0: 흔. 자, 다시 청춘은.
1: 저씨가 무슨 목이 나왔죠? 무슨 목이죠? 다루치기죠. 그 유명하다는 다루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루치기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루치기가 띠인데, 요 띠리리리의 첫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머리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정추의 제일 마지막 끝에 꼬리를 절대 풀지 마셔야, 입을 거기서 얻는 거죠. 흐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시 청춘.
0: 다시 청춘.
1: 어, 어려워라.
0: 어려워라.
1: 어청 어하세상 건너주세요. 올라갈 겁니다. 어하 아까 얘기했던 아구성 어허가 아니라 어하 화세상자
0: 화세상
1: 그렇죠. 번님네돌
0: 번님네돌
1: 그렇죠. 하나 둘 이래.

0: 먹어서.
1: 그렇죠. 잘하십니다. 인생이 모두가.
2: 인생이 모두가.
1: 그러죠. 백년월.
2: 백년월.
1: 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년월.
2: 백년월.
1: 산다고 해도.
2: 산다고 해도.
1: 훨씬 그렇죠. 병든 날과.
2: 병든 날과.
1: 병이라는 글자를 병응으로 가지 마시고 비, 여, 응. 세 글자로 가요. 비용이라는 글자가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병든 날과 잠든 날. 자,
2: 병든 날과 잠든 날.
1: 병든 말아서 올려가세요. 병든 날과.
2: 병든 날과.
1: 그렇죠.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병든 날과.
2: 병든 날과.
1: 그렇죠. 잠든 날. 그렇죠. 걱정 근심. 자,
2: 걱정 근심.
1: 아시고 다 제허면.
2: 다 제허면.
1: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3: 네.
1: 아, 오늘 근데 정말 특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탁. 예. 어, 너무 좋은데요. 걱정 근심. 다 제허면.
2: 걱정 근심.
1: 그렇죠.
2: 다 제허면.
1: 단 40도.
2: 한 40도.
1: 좋으신데요? 지금은?

0: 반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리지 마시고 말아서 분명하게 올려가세요. 단 40 또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1: 단 40
0: 또 못 살 인생
1: 못 살 인생
0: 받으시고 아차 한 번
1: 아차 한 번
0: 죽어지면
1: 죽어지면
0: 죽을 때는 조금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아차 한번 죽어지면 야

0: 이로구나자
1: 이로구나
2: 그렇죠. 딱 90 목이 또 나왔죠. 폭강치 물이라고 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흑이로 호오로 뛰로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면 흑이로 호오구나 찍어놓으라 그랬죠. 자
1: 흑이로 호오구나
2: 호오구나
1: 호오구나
2: 그렇죠. 쉬고 사우예 자
1: 사
2: 사사를 스아 스아로 가세요. 절대 사 이렇게 안 칩니다. 사자
1: 사
2: 아 또 그것이 목이 나왔죠. 아 올려주세요. 말아서 올려가세요. 만반

0: 아니라 응? 한잔술만도 못하느니라.
1: 좋습니다. 세워라.
2: 응? 세워라.
1: 마시고 세워라. 자,
2: 세워라.
1: 세워라. 가지 마라. 자,
2: 세워라.
1: 가지 마라. 좋으세요? 세워라.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세워라. 자,

0: 그렇죠. 정, 흥에서 응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정, 그 흥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춘들이, 자,
1: 청춘들이,
0: 청춘 다시 갈게요. 자,
1: 청춘들이,
0: 청이라는 글자가 어라는 모음에서는, 어하고 여기가 떨어지기 힘들죠. 쉽죠. 더, 이렇게 적어, 어,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청춘을 스엉춘으로 수로부터 시작할게요. 청춘이 건너가겠습니다. 자,
1: 청춘들이
0: 뜨 지침대가 있다면 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

0: 반응 동그랗게 감아줄게요. 반응 얼씨구
1: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0: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다갔네요.
3: 나 예전에 배우더란 거라 배우더란 예. 오, 또 다른 차원이에요.
0: 아, 그렇죠. 네.
2: 한판 다른데. 네.
0: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그때는 네. 소학교에 금방 입학한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중학교, 중학교 네. 졸업했겠죠.
0: 초중에 들으시는. 이수자의 문턱에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정말 그 어렵다는 문턱을 이제 네. 다 지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네. 쭉쭉 분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럼요.
0: 네, 따라해서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많이 또 연습을 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면서 또 오는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3: 그러면
2: 아, 이게 괜찮습니다.
3: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네. 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들을 네. 향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소연 선생님 좀 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따라 잘 부르니까 네. 욕심이 너무 많아간 거예요. 아, 앞서간 네. 거예요.
0: 충분히. 그리고 네. 또 자꾸 좀 저도 또 가서 돌아가서 좀 모니터를 가끔씩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할 때 보면 항상 생방송 오기 전에는 네. 아, 오늘은 좀 조신하게 좀 이렇게 좀, 네. 예, 좀 차분하게 좀 잘하자 하고서 번 저렇게 다시 해보면 네. 막 손이 여기 올라가 있고 막 이러고 막 거의 일어날 것처럼. 네.
3: 근데 그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거든요. 네. 예전에 네. 우리가 배웠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네. 형상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우리가 뭐 찔러서 소리 내라는 거라면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보신다면은 아마 예. 그리고 또 방송을 또 그냥 전파를 듣는 분들은 또 예. 우리가 또 상세하게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예. 뭐 쿡쿡 찔러라 그런 맞습니다.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아, 그런 소리였구나.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소리는 좀 조신하게 좀 레슨을 할 수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게 다른 어쩔 수 없어요. 곳에서는 저희가 네. 이런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아. 유일하죠. 우리가 오로지 우리 예. 연변 라디오 조선말
0: 그렇습니다.
3: 네, 조선어 방송에서만 여러분 특팀이에요. 이런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실까요? 저도 그 아마 여러분 뭐 인터넷 잘 보시잖아요.
0: 예.
3: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뭐 가르치는 걸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0: 아, 그러세요?
3: 예. 판소리, 예. 더구나 판소리는 없죠.
0: 예.
3: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배우는 거라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 거랑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3: 네, 전공생들도 이렇게
0: 예.
3: 예. 이것보다 더 어렵게 배우나요? 난이도가 더 있게 가르치나요, 혹시?
0: 그런가요? 제가 레슨을 할 때 좀 어떤 모습인지 어떤가요?
3: 아니 같은 이제 사철가자 가잖아요. 네. 근데 사철가를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방송 수업이랑 네. 전공생들을 위한 수업이 다른가요?
0: 아, 똑같죠.
3: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0: 아,
3: 예,
0: 그럼요.
3: 예. 예. 우리 전공생들도 부르는 걸 우리 예. 부를 수 있다 이렇게.
0: 예, 그렇습니다.
3: 저희 예전에는 그 판소리 하면은 정말 그 전문 예능인들만 부를 수 있는 소리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셨어요.
0: 그렇죠.
3: 예. 네, 예.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게 양반들보다는 그렇죠. 백성들이 임금, 불렀던 소리잖아요.
0: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이 예. 초청해서 부른 소리는 반소리밖에 없어요.
3: 예.
0: 임금님이 직접 명해서 반소리 소리꾼이 예. 앞에 와서 소리를 하게 한 거는 반소리가 임금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반소리였죠. 예.
3: 그러니까
0: 그 왕 앞에서 소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반소리가 예. 그렇게 됐죠. 예. 반소리에 대한 애정이 좀 제가 또 각별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3: 이 소리를 배우면은 정말 여러분 또 나중에는 다른 뭐 노래를 대중 노래를 또 가요를 부를 때라도
0: 그렇습니다.
3: 이런 소리의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서 부르면 그렇죠. 독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0: 예,
3: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예. 이 사람이 부르는 거랑 우리가 판소리를 섞어서 부르는 거랑 분명히 맛이 예. 다를 거란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바깥이죠. 예.
3: 거기다 한 가지 소리만 더 넣어도 지금새 우리가 예. 방을 후려치고
0: 그렇죠. 예. 다르치고
3: 다스리고 다르치고
0: 발목을 또 하고 예. 예. 거기 또 발음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예.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글자는 앞에 자음은 절대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항상 삐좁고 좁고 바늘구멍에다가 일단은 바늘구멍에 실을 넣은 다음에는 실을 훅 잡아당기고 편안하게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글자라는 개념이 딱 서면 글자가 커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꾸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들어도 못 가고 부서지는 거죠.
3: 맞습니다.
0: 힘은 썼는데 왜 안 되죠? 네네.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저 이것은 좀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예, 제가 한 거라서 또 다른 분들한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이산저산 같은 경우에도 산이라는 글자는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산 저산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산 저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꽃이도 꽃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비니. 그래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거든요. 저는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예요. 들어도 못 갔는데 거기 밖에서 문 밖에서 그렇게 문 안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들어간 다음에 보세요 이거예요. 네.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쉽지는 않습니다.
1: 이 소리 그런 여러 가지 식임새들을 여러분 정말 장악을 잘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연변 노래를 부르실 때에도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0: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맛이 달라질 것 같고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1: 나만의 소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래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판소리목을 한두 가지만 놓으면
0: 좋죠.
1: 색다르죠.
0: 예,
1: 네, 그러면 이것이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차이가. 그죠?
0: 그럼요.
1: 여기 있죠.
0: 그럼요. 네,
1: 맞습니다.
0: 응원합니다. 예. 오늘도
1: 왜 한숨 쉬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0: 너무 잘하십니다. 예. 너무 너무 지금 잘 따라하시고 지금 또 뒷부분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건데 한 아까 한 3분의 1 정도만 나가도 됐던 것 같아요.
1: 다 갔잖아요.
0: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따라하시니까 가능한 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2: 집에 가서 열심히
1: 해야죠.
2: 여기서는 아무튼 이분들 따라하기 바쁜 것만 사실이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해서 조금 따라하기를 노력해야지. 여기서는
1: 워낙 열심히 워낙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0: 목이 또 좋으시니까 꼭 잘 하실 겁니다.
1: 자, 학생 여러분 잘 배우셨죠?
2: 네.
1: 오늘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이산저산 꽃이 비니

공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메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였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김우래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도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 있었군. 금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주황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흔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루화, 중루화, 하루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 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종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벗은 뱀 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은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 말을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골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치 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품고 있는데 어쩔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임을 하였다.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절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 만한 기름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갈갈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를 않았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0: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쬐고 있자니 마음이 칠할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군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오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간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네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오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보았자 어려운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르는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 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큰 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부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부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분 하나를 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을 갖고 뭘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1: 밥입니다. 아침밥이 왔습니다.
0: 호위병은 화덕 곁에 멀건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1: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한숨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우리 앵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동주는 정말 잘 먹는군요.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김우리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어서 가봅시다.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저 집입니다.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리앵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앵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그리고는 팔각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내처 선생하고 좀 이거 물어봐야 되지, 혹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 역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문이 가능합니다. 생방송실에 자문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가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방송 도중에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방송국에다 전화하시면 직접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0: 있습니다.
1: 뭐 막 어찌 뭐 아주 나는 좋은 엔돌핀이 생겼다고 기분이 좋을 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1: 엔돌핀이란 노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멜라토닌 아시죠? 들어봤죠?
0: 네, 네.
1: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호르몬. 그다음에 도파민이란 것도 들어봤죠?
0: 네.
1: 특히 파킨슨 병을 강의할 때 우리 선생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많이 강의 네.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세라토닌이라든가 옥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꾸는 들은 못 봤죠. 예.
0: 네.
1: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그 호르몬에 설명드리자면 시간은 안 되고 예. 오늘은 우리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팝니다. 우리 우리 약국에도 중국에서도 약국이 있는데 그 무수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퇴회수라고 말합니다.
0: 네.
1: 예, 약국에 가면은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호르몬은 독이 되고 제대로 량을 딱 맞춰 먹거나 좋은 거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멜라토닌은 우리 대뇌에서 분비됩니다. 대뇌에는 그 우리 뇌 조직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예. 대뇌 끝나는 부분, 소뇌 시작되는 부분, 그 중간에 송과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송과체, 설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송과체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에서 요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주 작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건네 보시는 한 오전 두 달 채 먹고 있습니다.
1: 네.
2: 그나 혈압이도 나쁘고 저는 미개인색이 한번 왔다 가니까 혈압이 그나 나쁘고 저도 잘 안 되고 혈지도 좀 높습니다.
1: 예.
2: 그리고 혈압이 나쁠 때면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 이게 반복이 자꾸 나타난다.
1: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2: 예, 치료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또 댄지 맞고 이래 온단 말로 그럼 자꾸 낫는 것 같으니 또 그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1: 예.
2: 그런데 이 건네 보시는 목이 어지럼증이 많이 나왔었단다 저는.
1: 어지럼증은 이 약을 쓰면 예. 거반 뭐 100% 가깝게 예. 치료가 됩니다.
2: 예, 그리고 그 한 번가 그다 또 가끔씩 손 좀 중풍 왔다 가니까 손도 좀 떨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예, 손 저리고 떨고 예. 다리에 근데 치유가 자꾸 올라와서 저녁에 다시 못했댔습니다.
1: 네.
2: 근데 손 떨는 게 많이 나왔고 예. 저리 더것도 많이 나고 이거 뭔가 쥐 올라오는 게 지금 요즘은 가끔씩 혹시든 한 번씩 올라온다고 이랬대다.
1: 네.
2: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쥐가 올라온다는 거는 혈액이 공급 못 되거나
2: 아.
1: 혹은 몸에서 미량원소 중에서도 광물질 중에 가이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간이 나쁘면 근육이 자꾸 경련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1: 예. 그것 싹 해결됩니다. 이야기에서.
2: 그리고 간경화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 그것이요.
2: 아, 골칸이 저기 와서 간경화를 넘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랬어요. 소화 그냥 안 되고, 예, 늘상 배가 두부룩하고, 예, 뱀비 자꾸 생기고 이랬었습니다.
1: 네.
2: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돼, 소화 잘 되고, 예, 배가 쑥 꺼져 내려가잖아요.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약수면은. 네.
2: 밥을 조금씩 먹다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맥이 난답니다.
1: 네, 본래 맥이 나는 약입니다.
2: 예.
1: 공산 로경이 들어가는데 맥이 안 나면 딴 약은 효과도 없죠.
2: 맨날 나루원에 앉아있던 게 요즘에 맥이 나 정신이 달아댕깁니다.
1: 네.
2: 그래, 제일 전 활동이 이제 오늘도
1: 참가하자고
2: 그럽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10과기 10과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예, 이게 10과기 싸겠습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2: 네, 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도 이제 계속 후쭈로 하다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 나는데, 그리고 귀에서 이게 소리 세우나고, 아, 또 손발 저리고 마목이 와서, 애가 고생하다 내가 건네보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1: 네.
3: 혈압 가지고 많이 알긴다.
1: 일단, 뇌를 건강하게 하자면 혈액이 맑고, 청혈, 정혈, 보혈이 다 되는 약이 돼서 이 약 쓰면은 뇌경색 환자들이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3: 예, 혈액이 안정되니까, 예. 뛰 죽고 많이 나온다.
1: 네.
3: 아, 그리고 선발절을, 그, 저리, 선발절이 이정사 많이 났고, 하여튼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년이 된다, 헛고 봅니다.
1: 그렇죠.
3: 예, 특히 전에 저는 반소변 잡고 소변을 한번 보는

0: 저번에, 야, 저건 오늘 몇 번이 일어나고 아침에 왜, 아, 머리 어지럽지. 아, 그런 것도 해. 야, 뭐 후부터야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소변 자주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고파지 좋아지면은 얘 그 방광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소변이 그리 쫄쫄쫄쫄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0: 예. 아 그리고 잠 자지 못했는데 야, 뭐 나부터 이래는 거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 난다.
1: 예. 여러 가지로 많은 방면에서 효과 볼 겁니다.
0: 예, 이야, 확실합니다. 좀 효과는. 그니까, 효과 좋으니까, 확도 이번에 또 참고해서, 좀, 또, 참고하면 됩니다.
1: 예, 배달 전화, 약국에다 전화하셔서 배달 받으십시오. 예.
0: 예, 예,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건네 보신도 하늘 보영하는 고객입니다.
1: 네. 예.
3: 이제 한 석 달 썼단 말입니다.
1: 석 달 써도 알깁니다.
3: 예, 효과 용도습니다. 나는 예, 주요하게 이 심장, 그 다음에 예. 이 머리가 예, 심장이 자꾸 놀라고, 예, 예. 자꾸만 이렇게 그런 영 답답하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저, 뭔가 놓고 위원회 가벼운 게 노공 왔다, 노공을 진도라며,
1: 예.
3: 말하라며, 그랬다. 그래서 예, 수탄약을 먹고 이랬는데 이 건네 보신 화는 쓴다면 이 머리가 정신합니다.
1: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고 피량이 해류량이 많아지고 경락이 소통되면서 청혈, 보혈, 정혈 이게 다 되는 약이 되나서 그렇다는 말이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소변이 내 용 잡았습니다. 한 밤중에 한 다섯 번 댕겼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저 석 달이요 썼는데 지금 소변량이 확실히 그 차수가 적어져서 용 좋습니다.
1: 예. 소변 보는 것도 좀 시원하다는 감이 들 겁니다. 힘이
3: 예,
1: 생깁니다.
3: 예.
1: 소변을 밀어줄 수 있는 방광에 힘이 생깁니다.
3: 아,
1: 예.
3: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잠 자지 못했는데 잠 잘 잡니다.
1: 그렇죠. 이 약인가 예. 저기 뭡니까 산조인이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용골이라든가 자 실면증을 치료하는 중약제에서 제일 좋은 약제 여섯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석 달 썼는데 효과 용 좋아서
1: 이 약은 수면제 쓰던 사람들이 수면제를 싹 끊습니다.
3: 그렇게 예. 말해 난 수면제라 세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이 잘 올까 아침에 정신하고 막 머리 맑아지고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수면제만 끊어도 살 것 같을 겁니다. 수면제 잡 쓰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오리보리해서 정신이 낮인지 밤인지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3: 예. 그래서 난 이번에 이 그런 뭔가 뭐 건네 보시오 한 저번에는 많이 아이쌌댔단 말입니다. 예. 좀 먹어보고 그래서 그런데 예. 효과 좋을까요? 이번에 좀 많이 싸서 그래요.
1: 열곽에 열곽 이 보통 15곽 싸야 15곽 드리는데 이번에 열곽에 열곽일 때 싸놓으시오. 그럼 꾸준히 예. 잡으면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도 않은 그런 효능도 봅니다. 예.
3: 예.
1: 예.
3: 그 우리 언니도 지금 이 양로원에 계신데 자기도 이거 내가 같이 이제 방송 같이 듣고 저리 좋대서 자기도 잡수겠답니다.
1: 늙음하게는 예, 이 약이 대부분 환자들인데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든 약입니다. 예. 예. 쓰는 게 좋습니다.
3: 예, 우리 저 맹감 형제가 좀 사다 그랍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좋은 예.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건네 보신 안에 이거는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지랍 소절이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코리 휑하고, 정신이 띵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해가고, 두세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이거는 석 달 먹으니까, 나의 석 달 전에 벌써, 예, 지랍이 하고, 하루에 한 번 막 빼고,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도 다 있었댔습니다.
1: 네.
4: 이게 좋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4: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나의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나사지고 그리고 콩팥이 약해가지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떠나게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1: 네.
4: 그런 게 지금은 하루 떠나게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안 일어나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 정도 되면 허리 아프고 무릎 관 절이 싸고 예. 이런 골가병도 차차차차 싹 나사지.
4: 얼습니다. 예. 예. 그런 골가병도 네, 지금 말하자.
1: 같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

0: 사신
1: 거예요? 예, 그래 모양입니다. 그러네. 예. 이제 돌아눕 때도 이 허리 아파가지고 오고 하면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래 됐는데 지금 구조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0: 예.
1: 예,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속이 편안한 게.
0: 예.
1: 예. 그리고 이 입의 약이 소화가 잘 된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지난해 예. 나는 이 주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고요. 밥 먹어도 속이 터지, 마음 미술이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이런 미술에도 먹지 못해서 그저 약이 없어서 딱 그 정도 그만 싶던 게 지금 그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0: 이게 기혈이 보충되면 위 동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가 끊어서 위 유동 잘하고 장도 유동 잘하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잘 쪼개주고
1: 맞습니다.
0: 흡수 잘 되고 해놔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효과 봅니다.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 나서 그저 영양편 없어졌는데 그 식은땀이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0: 그건 싹 없어진다. 또 빨리 없어진다. 식은땀이 나는 거.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몽땅 기혈 부족입니다.
1: 예.
0: 예.
1: 그래서 이번 활동에 그렇게 좋으니까 나의 활동에 참가해서 살려고 합니다.
0: 네, 예. 활동에 확실히 예. 좋습니다. 예.
1: 예.
0: 그렇게 하시죠.
1: 예.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제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 예. 예.
0: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혈중의 멜라토닌 함량을 검사해보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 노인분들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이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2: 네.
0: 그럼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과체 우리 대뇌하고 손의 중간에 설방울처럼 생긴 이런 조직인데 두루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에.
2: 네.
0: 그러면서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이 멜라토닌을 우리 또 디산즈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2: 네.
0: 의학적으로는. 사람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런데 세 번째 눈이다. 대뇌 안에 무슨 눈이 있는가? 바깥 어떻게 보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멜라토닌은 아 우리가 이게 낮이 됐는가 밤이 됐는가 이거 보아내는 눈입니다.
2: 네.
0: 네. 주위가 까맣고 이러면 까맣고 이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손과체에서 된다 말입니다.
2: 네.
0: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특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잠잘 때는 불이랑 켜놓고 자지 말고 창문이라며 그렇게 환한 데를 아예 자고 싸고 닫아놓고 조용하게 어둡게 하고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2: 네, 일종의 생물종이죠.
0: 그렇죠.
2: 네.
0: 거기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이걸 우리는 좀 그 량을 좀 어떻게 많이 분비되겠는가 이거 중시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2: 네.
0: 디산스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면에는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다 보면은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라야
2: 네.
0: 됩니다. 늙으면 잠이 적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2: 네.
0: 확실히 이게 노화 과정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래 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니까 이 멜라토닌 함량이 점점 올라갑니다.
2: 네.
0: 심지어 젊었을 때량으로 도달합니다. 왜 그런가? 근래 해주는 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뇌조직을 대뇌든 손해든 손과체든 모든 이런 뇌조직에서 생기고 있는 이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높여주고 이러는 약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근뇌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우리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은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면 비위가 좋아지고 비위가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고 이게 중에는 이런 시향성 시향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
2: 네.
0: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25가지나 되는 중요한 약재 그것도 홍삼로경 들어가면 모두 홍삼로경이 정말 제일 좋은 약인 건 안다. 그러나 난 그거 쓰면 혈압이 올라간다 혹은 열이 생긴다 하는데 그거는 걱정 싹 없애게끔 만든 약이가 이 약입니다.
2: 네.
0: 쓸 수 있게끔 제일 좋은 약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음과 양이 평형을 딱 잡아줘서 허혈이 있던 사람들 혈압이 높던 사람들 이걸 동시에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좋은 세월에 뭐 돈은 딴 데 쓸 게 있으니까 네.

0: 건강을 위해 써야 되죠. 예. 근데 어떤 약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 나는 종료로 못 쓴다. 이런 분들 아무 근심 마시고, 먼저 한계료 좀, 그런 사람, 그런 근심 있는 사람, 한계료 좀 써보시오. 까딱 일 없습니다. 대비 두 중이라면 우술이람 들어갔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 김영자, 진잉자에 이런 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 몸에 진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한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3: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예.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연기입간구복액입니다. 연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 용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0: 700똘뚱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도 이거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식 옷을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는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몇에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오,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제 그 구백은데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되고 푸푸나는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터넷은 한번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소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정입니다.
0: 선택을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자연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구독을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여준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연기관 구복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1: 네.
0: 그런데
1: 연기관
0: 구복약을 쓰면서
1: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면감은 이 세계 아주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3: 네, 그리고 이 면감에 소변 차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몇 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머리 흐릿흐릿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은 탄거수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약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 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0: 네.
3: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면기입간 구복약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0: 네. 네.
3: 그래서, 예, 이, 오늘 한 4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0: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하니까요.
3: 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1: 네,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

0: 반발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류현정 작사, 이경규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를 한철호 섭이라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것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백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내려놓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재원서 작사 최동영 작곡의 달빛 연정을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잠시 멈추어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른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을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찬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의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노리는 평화로운 기쁨을 경쾌한 선율로 담아낸 가요. 김광룡 작사, 박송철 작곡의 허광세월 적후손회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최근 작사 최훈 작곡의 우리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친구들 말입니다. 최금단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사랑을 시
1: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각지의 맛있는 음식과 볼만한 명소, 숨겨진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호지성, 구성통구라고 불리는 호북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호북은 중국 중부에 자리잡은 땅으로 장강이 관통하고 수많은 호수와 강이 어우러져 천 개의 호수가 있는 성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호북은 또한 구성통구 9개의 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로부터 남북의 문화와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 장강을 건너면 세상 절반을 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북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과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러한 교류 속에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꼽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호북의 음식은 남방의 섬세함과 북방의 푸짐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호북 요리는 중국 10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생선을 잘 다루고 국물을 중시하며 찜과 조림 요리가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호북 사람들은 장강 사람은 생선을 잘 다룬다는 말처럼 민물고기 요리에 특히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북을 대표하는 음식들 무창어, 참깨장, 비빔면, 두피, 갈비, 연근탕 이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장강과 호수가 살아있는 호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무창어입니다. 무창어는 장강 종류의 무창 지역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로 호복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입니다. 이 생선은 살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비린내가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무창어는 주로 찜으로 요리되는데 신선한 무창어에 생강과 대파, 소금을 살짝 뿌려 찜통에 넣고 쪄내면 생선 본연의 맛을 가장 순수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복의 요리사들은 무창어를 찌기 전에 생선의 양면에 칼집을 내서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합니다.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완성된 모창은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은 모창의 도읍을 정하고 이 지역의 맛있는 생선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모창어를 장강의 진미라고 칭송했습니다. 모창어 한 접시에는 장강의 맑은 물과 천년의 역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호북의 또 다른 음식은 바로 한우로 르간면으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호북 무한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으로 뜨거운 마른 국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깨장 비빔면으로 불리는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은 면을 참기름에 버무려 말린 후 먹기 직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워 참깨 소스와 간장, 고추기름 등에 비벼 먹는 것입니다. 면은 알칼리 면을 사용하는데 이 면은 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완성된 면 음식은 참깨 소스의 고소함과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고추기름의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한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진파와 무절임, 다진고기 등이 고명으로 올라가고 식감과 풍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무한의 한 국수 장수가 팔지 못한 국수가 아까워 참기름에 버물려 말려뒀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그 국수를 뜨거운 물에 덮여 참깨 소스에 비벼 먹어봤고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그는 이 방식으로 국수를 팔기 시작했고 그의 국수는 순식간에 무한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무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참깨장 비빔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한의 거리를 걸으면 아침마다 참깨장 비빔면을 파는 노점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한 사람들은 이 면을 먹을 때 빠르게 비벼서 빠르게 먹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면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허벅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콩가루로 만든 얇은 껍질에 찹쌀밥과 고기, 버섯과 죽순 등을 넣고 돌돌 말아 구워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두피는 보통 아침 식사로 즐기고 또 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두피를 만들 때는 콩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철판에 굽고 그 위에 찹쌀밥과 소를 올려 돌돌 말아 다시 한번 구워내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한의 두피 명민들은 콩가루와 쌀가루의 비율을 수십 년간 연구해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는 무한 사람들의 정성을 상징하는데요. 옛날 무한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콩가루와 찹쌀을 함께 사용한 이 요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라면서 정성껏 두피를 만들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두피는 너무 맛있어서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의 가게는 무한의 명물이 됐다고 합니다. 무한의 한 로인이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두피를 팔아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접 콩을 갈고 반죽을 만들어 정성껏 두피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의 두피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 두피는 무한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복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갈비 연근탕입니다. 호복 사람들은 국물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그들은 요리의 맛은 국물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냅니다. 갈비 연근탕은 돼지갈비와 연근을 함께 끓인 국물 요리로 호복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국물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갈비의 진한 맛과 연근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연근은 호복 특산품으로 특히 홍호의 연근은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갈비 연근탕을 만들 때는 돼지갈비를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근은 큼직하게 썰어서 약한 불에서 2, 3시간 이상 푹 끓입니다. 완성된 갈비 연근탕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며 연근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호복의 갈비 연근탕은 가족의 정을 상징하는데 옛날 호복의 한 가정에서는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갈비 연근탕을 함께 끓여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호복 사람들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갈비 연근탕을 함께 끓여서 먹으며 그 돈독한 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호복 사람들은 말합니다. 갈비 연근탕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허북성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 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 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궁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퀴즈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뚜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뇌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있는데요. 아,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이라 하면은 영화 관람, 친구와의 만남, 여행 등 업무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녹초가 된 마음에는 이런 자극이 오히려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어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고 자극을 줄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무척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좋은 글, 편한 음악과 함께 이 시간 조용한 휴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오경희의 글 새벽 글쓰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글을 쓴다. 좋아하는 일의 힘은 강력하다. 새벽잠을 물리치는 걸 봐도 인생은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 가난, 고통, 좌절, 불안, 그리움도 함께한다. 나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 20여 년 전 삶이 하도 고달퍼서 가난과 괴로움이라는 공간에 행복과 꿈을 쌓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만난 새벽 글쓰기다. 김치 장사를 하며 언제 책까지 냈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비결은 새벽 기상에 있다. 2000년 초부터 새벽 기상을 해서 독서량도 늘렸고 수필, 시를 300여 편수를 썼고 수필집 두 권을 출간했다. 모든 시와 수필을 새벽 시간에 쓴 건 아니지만 글쓰기를 할 단초를 새벽 시간에 마련한 것만은 틀림없다. 가난과 참, 권태가 차려하던 새벽 공간에 조금씩 삶의 의미와 글쓰기 열정으로 채워지니 김치를 만들어 파는 고단한 삶이라도 사는 재미가 있었다. 간혹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 그냥 이불 속에 누워 메모장에 적어둔 단상들을 읽어보며 소재도 선정해보며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도 보면서 엎드려 서두를 써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부지중 엎드려서 글을 쓰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이불 속에서 나와 책상 앞으로 간다. 그때면 이미 글 서두를 떼서 글 쓰는 재미를 붙였을 때라 이불 속 아쉬움은 버렸을 때이다. 하루의 시작을 글쓰기로 여는 새벽은 나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 새벽 글쓰기는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좀이라도 써놓고 아침을 하면 하루에 자신심이 생긴다. 새벽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 감각이 나의 문학 창작을 떠받치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벽 4시쯤이면 저도 모르게 눈을 뜬다. 무엇에 의해서 잠에서 깬 건 모르지만 책상 앞에 가앉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나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 조각은 여실히 필기장에 적고 전날에 쓰던 문장의 줄거리와 전개도 한번 상세해보면서 묘사적인 장면도 손가락과 몸 동작을 섞어가면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새벽은 참으로 오묘한 느낌을 준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대다. 아무래도 하루의 첫 시작이다 보니 정신이 충만되고 상쾌해 집중도 상상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20여 년 창작 시간을 주요하게 새벽으로 정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글을 쓴다. 옛날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교수안을 쓰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했듯이 나의 새벽 글쓰기는 아침 6시가 되면 쓰던 글도 정지하고 아침밥을 짓는다. 재밌게 쓸라치면 어느덧 창밖이 혼해온다.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그와는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지듯이 내 새벽 시간이 그렇다. 새벽 시간은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어떤 새벽에는 전날에 내가 한 일, 말, 행동 중에서 잘못한 일은 무엇이고 또 만난 사람,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감동받았는가를 적어놓다가 글은 몇 구절 쓰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랬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럴 땐 잠이나 잘 잘 걸 하고 후회하는 날도 있다. 새벽에 일어났어도 발동이 되는 생각이 없을 때는 서재에 가서 독서한다. 삶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나 시련,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뒤틀렸던 마음도 풀면서 글로, 독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새벽 시간을 나는 사랑한다. 새벽 글쓰기에서 또 한 가지는 메모의 중요성을 느꼈다. 아무리 잠을 물리치고 새벽에 일어난들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쓰겠는가. 일상 속에서의 떠오르는 생각과 영감을 바로 그때그때 메모해야 한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가슴에 와닿는 게 다르다. 나에겐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메모장을 읽어보는 습관이 있다. 읽다가도 부지중 시선이 꽂히는 소재가 있다. 메모장이 있는 이상 글쓸 소재가 고갈되지 않아 새벽 글쓰기가 이어지

것 같다. 나의 메모장에 저장된 글감 목록이 있다. 저장된 글감이 1년에 대개 20개는 된다. 실제 쓰는 것보다 쌓이는 소재 앞에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부득불 나의 잠을 덜어내는 새벽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글의 시작은 단 한 줄이다. 그 한 줄이 다음 한 줄을 이어가기를 새벽은 허락해 주었다. 새벽에 감사한다. 새벽은 일상에서 오는 남이든 나든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칭찬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더러 글을 쓰라고 고요하고 조용한 발금을 서서히 열어준다. 그래서일까 새벽 수필 쓰기에는 열 번에 한 번은 그래도 수필 같은 수필이 써진다. 새벽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시간대여서 영적 깨달음이 내면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일까. 나에게 문학 창작의 의지를 키워주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는 새벽은 황금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나를 바쁘게 만든다. 앞으로도 더 바빠질 듯하다. 나를 위해, 아니 누군가의 삶에 내 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나 또한 새벽에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되돌려 보내드리기 위해 나는 더 바쁠 것이다. 잠을 덜 자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시할 방법은 글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새벽글이 누군가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은 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미소라도 한 줌 얹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바쁜 일상에 차려지는 새벽글 쓰기는 내 삶의 최고, 최적, 최선의 시간이다. 단 한 줄이라도 쓰게 되는 새벽이 고맙다. 자잘한 일이 휘몰아치는 일상에서도 글쓰기는 한시라도 잊지 않은 나에게 새벽은 영혼을 주었고 문학을 주었고 세계를 주었다. 나의 하루를 가장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다. 새벽 글쓰기는 나에게 있어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나가고 싶은 소중한 루틴이다. 바람이 날려와 얼굴에 와붙는 머리카락에서도 라목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에서도 지인이 올린 모멘트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건널목 모퉁이에서 목수 공구를 파는 아저씨의 담배 연기에서도 모니터 앞 자판과 모니터 뒤쪽에 얼기설기 뭉쳐져 있는 전기줄에서도 글감을 발견하는 나 새벽은 나를 반갑게 만난다.

무엇보다는 뉴로 주변의 떨림, 주변의 소리를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찾아 자신과의 대화를 즐겨가면서 일상에 건네는 소소한 언어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힐링이 될 듯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족이란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존재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난 뒤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족 사랑을 담은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향욱의 글 따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왕년보다 날씨가 유난히 무더웠는가 하면 더위가 지속된 시간도 훨씬 길었던 것 같다. 무더위에 가뜩이나 몸이 지쳐있는데 설상가상으로 3년 전에 피부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상처가 도져 큰 고액을 치를 줄이야.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 아프게 시작하더니 며칠 뒤에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때뜸 땅콩 알만큼 커졌다. 하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가뜩이나 무더위로 몸이 지쳐 있었는데 통증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대뜸 언짢아졌다. 한번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날 아침 나는 아침밥도 거른 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옷을 입었다. 바로 그때 딸애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픈 사람을 어찌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마침 방학이라 집에 있었던 딸애가 함께 가자면서 따라 나섰다. 밖에 나오니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더운 열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딸애가 어느새 준비했는지 양산을 꺼내 펼치더니 나한테 씌워주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무시무시한 수술을 또 겪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겁이 났다. 그 전에도 수술을 받고 나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걸 또 겪어야 한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두 다리는 맥이 풀리고 사시나무 떨듯 휘청거려 도무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딸애가 내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모르듯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딸애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늘 어린애로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던가. 이젠 엄마의 든든한 보티목이 되어주는 딸애가 너무 의젓하고 대견스러웠다. 수술을 받고 나서 딸애는 이 엄마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처치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지는 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애는 매일 아침 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했다. 때로는 환자가 하도 많아 몇 시간씩 병원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딸애는 언제 한번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딸애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병원에서의 처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딸애는 또 바삐 돌아치었다. 얼굴에 난 땀을 닦으라고

젖은 수건을 건네주고는 시원한 수박이 있다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얘야, 엄만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 내 말에 딸애는 엄마가 빨리 나아야 자기도 시름을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서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열흘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외용 연고를 처방해주며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매일 한 번씩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복더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두꺼운 붕대까지 감고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게다가 샤워마저 할 수 없으니 더더욱 고역이었다. 하루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딸애는 매일같이 나한테 고약을 발라주었고 혈액순환이 좋다면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는 발을 씻겨주는가 하면 다리까지 주물러주었다. 그런데 고약을 바른 곳에 몇 며칠 반창고를 붙였더니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딸애는 내 상처 부위를 보면서 무척 안쓰러워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고약을 바를 때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봐 더 신경을 썼다. 한 번씩 고약을 치르고 나면 땀 범벅이 되었지만 딸애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새 철이 든 딸애를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딸애가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련해 났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딸애가 약을 발라주는 사이 나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주방에 가보았더니 여느 때 같으면 한참 늦잠을 자고 있을 딸애가 아침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었다. 우리 엄마 벌써 일어났네? 아침밥이 인차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딸애의 모습을 보니 평범한 이 아침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딸애가 이제는 엄마를 위해 아침밥까지 준비하다니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이때 딸애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와서 드십시오. 식탁 앞에 앉은 나는 눈앞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내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2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힐세라 귀하게 귀여운 딸애가 이토록 풍성한 아침상을 차렸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콩나물국, 계란후라이, 소고기 볶음, 오이 무침, 밥상에 오른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웠다. 내 입에서는 어느새 군침이 돌았다. 딸애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배워낸 결과라고 했다. 첫 도전이어서 맛은 보장하지 못하겠지만 맛없더라도 이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많이 드시고 힘내라고 밥 공기에 반찬을 듬뿍 얹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애를 품에 끼어놨다. 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엄마의 병 간호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딸애가 안타까웠다. 기른 딸애를 보며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딸애가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먹으며 오래도록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딸애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펴준 덕분에 수술 부위는 마침내 아물었다. 어느새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주는 딸애를 지켜보노라니 그에 대한 고마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만 갔다. 특히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는 딸애의 하얗고 뽀송뽀송한 손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작고 귀엽고 고사리 같던 손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싶었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니 딸애는 이젠 키가 부쩍 컸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만큼 넓어졌나 보다. 딸애는 자신의 효성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주었다. 오늘도 나는 사랑스러운 딸애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딸아 고맙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한다, 내 딸.

계속해 김경희의 글 '효녀 친구'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입원했던 어느 날 오전, 병실 동쪽의 침상에 앉아 한참 텔레비전을 보다가 병실로 다시 들어왔다.

있는데 내 옆 침대는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증인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내 침대 위에는 새로 입원한 환자의 짐으로 보이는 커다란 보따리가 누워 있었다. 나는 저도 몰래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다. 그러자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하도 답답해 다시 복도로 나갔다. 오늘부터 이런 중증 환자와 한 병실에 있어야 한다니 왠지 두려워났다. 한참 복도를 거닐다 돌아오보니 남편이 와 있었다. 나는 남편과 말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돌보던 여자가 어디론가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며 바싹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 경이 맞지? 나 모르겠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하도 신기해 쳐다보았지만 누구든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나 향란이야. 웃음소리가 하도 익숙해서 금방 의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너 고중 때에도 늘 그렇게 잘 웃었잖아. 너 향란이라고? 고중 동생이 향란이가 머리가 총명한데 반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우린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향란이가 나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너 근데 그 사이 더 예뻐진 것 같아?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냈다. 예쁘긴 늙었지. 고중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그래도 부모님 덕에 박사 남편까지 만나 잘 살고 있어. 아들 녀석도 부모님께서 17살이 될 때까지 키워줬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7년 전부터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할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어. 향란이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향란이 역시 요즘 세월에는 보기 드문 효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한테 파마를 해주려고 머리방에 가서 직접 배웠어. 봐, 파마를 하니 우리 엄마도 엄청 예쁘지? 젊었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으니까. 향란이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모습은 꽃보다 더 고운 미인이었다.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후회는 해본 적이 없다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녁이 되니 향란이의 아들이 병원에 와서 외할머니를 돌봐주는 일을 도맡았다.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를 돌보는 녀석이 참 대견스러웠다. 30대로 보이는 향란이의 아들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외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몇 년째 이렇게 엄마와 손을 잡고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다. 요즘 세월에는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였다. 내가 칭찬을 해주니 외할머니가 온갖 정성으로 키워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며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워했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지루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는데 3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까지 전해들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착한 향란이가 만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려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강빈 김동화의 내 인생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생은 화려한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굽이굽이 겪어온 모든 경험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나온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날들을 힘차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김동호 작사, 박령철 작곡의 하늘 땅 바닷길 모두 열렸네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방치를 두드리며 시냇가에서 한 가족의 옷을 씻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김동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이 가요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에 고마워하는 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연길공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늘 가고 싶은 곳이 아마 공원이었을 것입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서 생일이거나 명절 때를 기다렸던 기억 누구나 있었을 테죠. 추억 속의 공원을 그려보면서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꼬불길처럼 험난하고 힘든 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굽이진 길을 지나면 우리는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힘든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밝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칠 작사, 고창모 작곡의 꼬불길,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민들레, 민들레가 만발한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의 풍경,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방리정 가수가 부른 민들레 고향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해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전민 국방교양일입니다. 올해 전민 국방교양일은 9월 19일인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은경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 좋은 나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민 국방교양일은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양을 보급해 전체 국민이 국방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국방지식과 군사기능을 장악하며 자각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날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국방교양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방공경보를 울려 군중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대비하는 국방의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의 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방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력 전복과 분열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적,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군사 활동과 군사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방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보장인데요. 리성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새의 글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민 국방 교양 표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식은 주로 국방 교양 활동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선전 자료에 쓰인답니다. 전민 국방교양 표식은 장성, 봉화대, 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국방의 개념을

나타냈는데요. 주변은 올리브 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상단에 자리한 붉은 오각별은 조국의 숭고한 존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동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요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의 올인이로서 우리는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국방교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학습하며 국방 관련 뉴스나 자료를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또 국방시설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요.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시설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국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건축물과 설비를 국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방공굴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국방시설 부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누군가 의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국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충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꼬마 화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국방 건설의 후비 역량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조국의 국방 건설에 힘을 보태자요.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 강산 그리자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영광스럽게도 양천공 14년도에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임시에 말죠. 연변의 명리 칭호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저희에게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근 50년이라는 림상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이외에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박윤덕 주임이가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은 우리 림상에서 관찰해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가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에 고지혈증, 심근경색에 심력쇠갈증, 뇌졸중, 일명 또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출혈성 중풍에 여기에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성 중풍에 노쇠산이라든가 노쇠산사이라든가에 지금 우리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면 노건스러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심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지질대사가 문란을 일으키면서 관상동맥 관강이가 하나는 협착증이 나타나고 더 심할 때는 폐쇄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이죠. 발생하는 질병 같아서 관심병이라 합니다. 그럼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세가 많이 나타날까요? 하나는 가슴이 늘상 말이죠. 압박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것 같다 이런 감이 납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심할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숨이 차다 하는데 관심병으로 발병률이가 상당히 높고 우리 사망된 환자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사망되는 비율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면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전 인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쌍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 일명 또 당뇨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쌍고증에 걸린 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나른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2: 네. 저는 있잖아요. 이 봉과를 감기 많이 한다.
1: 예.
2: 예, 꾸려가지고서리. 감기면 오게 되면 이 모기가 뭡니까? 가래도 많고, 모기가 건질건질 하면서리. 이 호흡도 잘 나가야 됩니다.
1: 예.
2: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갈 때도 영영 잘 때 많습니다.
1: 예, 예.
2: 예, 숨이 차가지고서 그래가니까 친구가 물어봤더라. 어찌 그런가가, 왜 감기 온 게 이렇게 영 힘들다 하니까, 그러면 내

0: 간 병원 한번 좀 찾아가라 하더라고요.
1: 예.
0: 나도 여러 병원 다
1: 예.
0: 다 떨어진다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친구 소개를 해서 그 기태중이 그 뭔가 박청호 중대에 갔댔습니다.
1: 예.
0: 그래 중대에 갔는데 한번 참여하고 썼습니다.
1: 예.
0: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썼는데 효과가 예,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가래도 쌓고 또 이렇게 막 춤 참 호흡도 잘 나야 되는데 호흡도 잘 되오니
1: 예.
0: 뭔가 좀 막 이렇게 힘 좀 맥도 없던 게 또 맥도 나는 그런 게 감각이 막 나면서리
1: 예.
0: 예, 그래가지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리 한번 더 가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시켰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3: 저도 예, 요즘 들어서 예, 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심율도 정사해야 되고 높고 예, 저녁에 자자면 예, 머리가 아프고 예,
1: 예.
3: 잠도 잘 안 오고 예, 소변도 자주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그리고 예, 저기, 등이 잔돌이도 아프고 예, 바로 들기도 바빴단 말입니다.
1: 예.
3: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원달 찾아가서 삼약도 먹고 댄디도 하고 한 일주일 하니까 지금 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런 것도 좀 낫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 잠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동시에 난단 말입니다. 예. 얘기였고 예.
1: 예.
3: 그래던 게 그것도 낫고 예, 이렇게 발을 들지도 못한 게 발도 잘 올라갑니다. 그거
1: 예, 좋은 일입니다.
3: 이게 지금
1: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오늘이 좋을 때 한번 더 가보자고 예.
1: 예, 예. 예.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기태중위원회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4: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박창호 주임께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1: 예.
4: 요즘 기운 때문인지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어서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왔어요. 네,
4: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5: 두 분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 저는요, 젊어서 항우기가 좀 일하다니까 좀 허리 디스크 왔는지, 그래서 좌결신경통이라더라고요.
1: 예, 예, 예.
5: 예. 그래서 그게 좀, 도서가지고 좀 누워있어도 아프고, 어디 다녀도 아프고, 예, 저녁에 잘 때도 아프고 저리고 그랬어요.
1: 예, 예.
5: 예, 예. 그러던 증상이 요즘에 좀 날씨가 좀 변화가 있으니 가슴에 들어졌잖아요.
1: 예, 예.
5: 예, 예. 또 도져가지고 아파서, 전번에 최영이 그저, 길태중에 최영이 주임한테서 침 좀 맞았어요.
1: 예.
5: 예. 경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1: 예.
5: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좀 오늘 예약하시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5: 그래서
1: 오세요.
5: 이번, 예, 이번에 가서 항결효정을 친구도 맞고 중약 처방도 예, 해준다니까 오늘 게 예약을 기대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예. 수고했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6: 저는, 예, 무슨 원인인지,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이래서, 예.
1: 예.
6: 원장 선생님 찾아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발은, 예, 전신 속해, 위에 걸른 것 같고, 해결이신 것 같기도 하고.
1: 예.
6: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잠시 서서 더듬거려야 됩니다.
1: 예.
6: 내 다리 쪼려서.
1: 예.
6: 그리고 손은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패럴레 세가락이 덜인데, 예. 어떨 땐 숟가락과 젓가락도 손에서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1: 아, 심했구만요.
6: 예. 예. 이렇게 손발이 덜이니까 부여할까봐 겁이 나서, 예.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예. 친구도 하고 초약도 썼습니다.
1: 예.
6: 많이 났습니다. 어떤 숟가락 짐이라 그런 게 방해.

0: 없고요. 말에 그 석회 비빔 같은 그게 없어지고.
1: 예.
0: 아직 조금 절인 건 아직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또가 보다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 됐습니다.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3: 예, 저는, 그러니까 심장이 좀씩 아프고, 그리고 어떤 좀 침침하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좀 걸을 때나 조금 이렇게 뭐 중한 걸 일을 하게 되면 좀 숨이 차고 그럽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청량을 몇 번 가다 먹었어요.
1: 예.
3: 먹었는데 지금 아프던 게 좀 많이 나사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좀 더 먹으려고요. 지금 전화 드리는 중이에요.
1: 예. 예. 어서 나오십시오. 예.
3: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1: 예, 말씀하세요.
4: 전화 주문하자고 그래요.
1: 예.
4: 예.
2: 네, 어느 선생님 예약하시려고 그럽니까?
4: 박윤덕 선생님.
2: 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가슴이 답답하고요, 숨이 차고.
1: 예, 예, 예.
4: 아주 않고, 예. 숨지 먹어도 자지 못하고 이래서, 주문하러 가서, 예, 보였는데 좀 효과 좀 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
1: 예, 예. 그냥 오세요. 어디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생활 습관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담배를 반가워하거나 예, 술을 과음하거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회방에 이런 분들이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말죠.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이란 이 질병을 절대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죠. 예, 심리 스창 현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심률이 거르지 못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예. 이래고 또, 예, 오랜 말이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1: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6: 예, 안녕하세요. 저 요즘에 50견으로 많이 아픕니다.
1: 예.
6: 예, 발이 들어도 못 가고, 저녁에 누우면 징징 소리도 나고,
1: 예.
6: 발이 깔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약도 놔야 되니까 좀 친구려고 할까 해서 제사 찾아뵙습니다.
1: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7: 지드라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7: 네. 제 친구 있는데, 제 친구는 발바닥이 아프고, 다, 무 저리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리,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그냥 다니고 일다가, 예. 여기 길태중이 가보라고, 그, 강토수 선생님이 잘한다더라고 가보라 했더만 예. 그래 가서 겨우 다른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치료받았는데
1: 예.
7: 효과가 영 좋대요.
1: 예, 도원님.
7: 예, 너무 좋아서 예 그래 나고 말한 게 합당서 해달라고 왜 그래서 내 지금 하는데 한 번 더 예약해달래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7: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또 예, 심력쇠갈증이라는 이런 말이죠. 병발증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예, 이 관심병 환자 중에서 예, 정서 파동이 심하거나 예, 복음 폭식을 했거나 예, 체력노동에 말이죠. 너무 예, 힘을 썼거나 이러게 되면 예, 돌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 그러면 아주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심리혈관계통질병에서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 노경수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 연변병원 대전중심이라든가 예, 도의병원 대전중심 이런 대전중심에 가서 예,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노경수라는 이런 말죠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은 아주 팔다리 쓰는 것도 다 잃었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이런데 어째서 노경수 이런 진단이 나왔는가? 물론 증상 표현이가 환자분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 노경수가 어느 부위에 생겼는가? 그 노경수가 생긴 면적이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그 림상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자들의 림상 표현을 보게 되면 얼굴이라든가 사지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감각이 좀 틀려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그 저는 그 대순이 박윤덕 진 이사를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원래 녹음 왔다는데
1: 예.
8: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발도 떨리고 온몸이 이렇게 좀 그 불편하고 행동을 잘 알게 되고
1: 예.
8: 어떤 마음도 잘 이렇게 알게 되니 또 영 이렇게 머리도 흥하고
1: 예.
8: 같이 사람 이렇게 가족 대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사에 중요하고 어느 두 번 있었습니다.
1: 예.
8: 예, 이게 그런 이런 후유증 증상들이 지금 많이 떠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8: 예, 그래서 그 선생님 하고 계속 또 쓰려고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그러니까.
1: 예, 어전에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8: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강박상에서 얼굴이라든가 사지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덜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행동이가 자연히 말이죠. 영민하던 것이 굼떠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분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무슨 말씀을 하자도 그 말씀이가 인첨 나가지 않습니다.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무엇을 보게 되면 시력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호해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9: 예, 예. 오늘이 우리 아빠의 좀 어구비 편차에서의 강철수 선생님 배우자기랍니다.
1: 예.
9: 예약 아자기랍니다.
1: 예. 지금 나오셔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9: 가면 예. 됩니까?
1: 예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9: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건강하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늘상에 이 노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혈압이가 온정되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면 예,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똑바로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0: 우리 백성들이 말하는 게 중풍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신불수가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혼미 상태에 빠집니다.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공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이죠. 예. 뚜렷한 증상이 없다 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진단을 받았는데 내 아주 말이죠. 예. 증상 표현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치료에 말이죠. 예. 전력을 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게 되면 이제 방금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물론 예. 예, 그 노공스가 생긴 부위가 어떠한가 면적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계도 되겠지만은 치료를 말이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중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강철수 쌤한테서 친구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0: 예.
2: 오늘 더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지금 나오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대통령 입문이 하려고요.
0: 예, 어느 분을 연결하겠습니까?
3: 아, 저는 선생님이 저기 이전에 뭐 중의를 몇십 년 했다 하는데 어쨌든 입술이에 갈라타는 것처럼 계속 아리아야 하고 아프고 뭐 짠 거 먹어도 아리고 고침 먹어도 아리고 늘상 그렇고 입구 차이 자주 나요.
0: 예.
3: 그 어느 의사로 배우면 되나요 이거?
0: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게 중의학에서 보기 때문에
3: 예.
0: 심할로 이거 말이죠 고생하는 것 같은데 진액이 부족하고에
3: 예.
0: 지금 소개라고 했는 이 박이곤덕 주임과 중의 출신인데
3: 예.
0: 근 50년이라는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3: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친구랑 해요.
0: 아 중의 교수인데 친구도 잘하죠.
3: 왜 발대 쪽이 자꾸 딱딱 맞히는 것처럼 아파요.
0: 아 주변통이 있구만요. 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 할 수 있어요?
0: 한 처방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3: 그런데 내일 가도 돼요?
0: 예, 되는데 이분은 예, 예,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알아요.
0: 네. 예, 예. 네. 박윤덕 주임이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머리가 그냥 심하고 그래서 예, 여러 번 보였대는데 아무튼 호전 영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이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노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일단에 우리 중의학에서의 예, 성명으로 중풍이라 하는데 예, 풍이 왔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우리가 구급 조치를 해서 말이죠. 예, 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림상에서 보기 때문에 예, 후유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혈압을 쟁겨보게 되면 혈압이가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온정되지 못하고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심전에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신불수로 고생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팻망에 한쪽 켜는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자도 잘 되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절연하거나 따갑거나 차거나 이런 걸 말이죠. 절대 파악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정서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절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 있고 예?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길타송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종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의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의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봉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지능이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본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입구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 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손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구를 찾아 지능형 자체 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 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도나시 사회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의료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관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좌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 토대를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 정돈은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 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 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에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슬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소를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

0: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1: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색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일꾼으로 기초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临시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체 일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 조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주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 공간을 1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산업 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연결시 청소년 활동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영언어 문자 보급에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 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생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추선과 국가 통영 언어 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 통영 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 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양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물을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적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1931년 오늘 중국 동북지역에서 9.18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철도 폭파 사건을 구실로 대규모 침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서로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로는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빛 공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번쩍이는 가옥외의 광고판이나 건물 유리막 외벽에 반사되는 눈부신 빛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는 이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전은 빛 공해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전용장을 신설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광고판, 전광판, 네온사인, 건물 유리막 외벽 등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설계 설치돼 빛 공해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더 이상 눈부신 빛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연결의 부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자기 방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해결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감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며 나아가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적잖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죠. 이 외로움의 본질 무엇이며 혼자 있음과 어떻게 다른지요?
1: 네, 혼자 있는 것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외로움이란 감정을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여유롭다. 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면은 네,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만약 한 10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식 자리인데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그 사람들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다.
0: 네.
1: 네. 그랬을 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외로운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의 핵심은 객관의 인원수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고 어떤 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은 어떻게 뭐 없애야 하는 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몸이 보내는 아, 어떤 나는 지금 현재 누구랑 연결이 필요하구나.
0: 네.
1: 네, 이런 신호이면서 이 신호는 꼭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신호 오죠.
0: 그렇죠.
1: 몸에서. 그것처럼 네, 아, 너 지금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봐 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0: 그렇네요. 네, 객관적인 것보다 주되는 원인이 그 주관 원인으로 알려져
1: 네,
0: 있죠.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 즉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하던데요.
1: 네.
0: 이 디지털 연결이 폭발적인 증가 시대에 오히려 외로움이 더 확장되고 있는 그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디지털 연결은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주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고 하면은 꼭 마치 계속 같이 사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양은 늘었는데 질은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예,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디지털 연결은 정보는 많이 줍니다.
0: 네.
1: 그런데 온기는 주지 않습니다.
0: 네.
1: 모멘트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100개를 눌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0: 네,
1: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내 게시물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뇌는 어떤 눈맞춤, 목소리 떨림, 어깨에 손을 얹는 감촉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이런 화면들은 그런 것을 다 걸러냅니다. 그 온도나 느낌을 전하지 못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위챗 모멘트에 올려지는 게시물들은 편집된 최고의 것만 올리잖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을 멋있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온 가족이 나가서 뭘 했네. 네. 그리고 저 집은 아이랑 함께 저런 것을 했네 이러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비교가 되면서 일상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은 모멘트에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0: 네.
1: 그 뒤에 있는 일상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흐린 날이 있는 겁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정보만
0: 네.
1: 전달되기 때문에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또 보면은 위챗에 뭐 출려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룹 알림이나 이런 거는 맞는데 어떤 분이 상담 왔다 그래요. 아, 갑자기 밀려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으면 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화할 상대가 없더래요.
0: 네.
1: 네. 이렇게 통화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외로움입니다.
0: 네.
1: 사실 처방은 간단합니다.
0: 네.
1: 하루 한 번 화면 너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0: 네.
1: 네. 그게 5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0: 네.
1: 좋고 그것이 천 개의 문자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꼭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디지털 연결 소통의 기회는 많이 주는데
1: 네.
0: 온기는 주지 않는다고
1: 맞습니다.
0: 말씀 주셨죠?
1: 네.
0: 네, 누군가와 소통한다. 뭐 통화도 좋고 네. 여러모로 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진다고 하던데요. 예,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1: 네.
0: 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네,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춘기거나 갱년기
0: 네.
1: 분들이
0: 네.
1: 외로움이 왔을 때
0: 네.
1: 네. 아, 애들은 쟤네는 저렇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0: 네.
1: 아, 쟤네는 저렇게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0: 네.
1: 나는 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0: 네.
1: 하면서 자기 비하로 많이 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또 갱년기 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보면은 집에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대요.
0: 네.
1: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각자가 핸드폰만 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가 소통이 하나도 없고
0: 네.
1: 근데 그 소통이 언제부터 없었냐고 여쭤봤더니 언젠가 대화를 하면은 자꾸 대화가 막힌대요.
0: 네.
1: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0: 네.
1: 아,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지?
0: 네.
1: 이러면서 말을 했더니 공감이 안 오고 자꾸 질책이나 비난이나 조언이 와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하기 싫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곁에 있어도 너무 외롭다.
0: 네.
1: 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0: 네.
1: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을 수치심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억누르게 되고
0: 네.
1: 결국 더 깊은 고립으로 빠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0: 네.
1: 외로움은 마치 비와 같아서 피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0: 네.
1: 비 올 때 피하려고 하면은
0: 그렇죠.
1: 그 빗방울을 예,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산을 쓰듯 인정하고 맞이하면은 언젠가는 그 비는 그칠 때가 옵니다.
0: 그렇네요.
1: 네,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점은 외로우면서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친구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말고
0: 네.
1: 네, 수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착각이에요.
0: 네.
1: 네. 아니 배고픈 사람이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걸 말하는 거가 수치심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0: 네.
1: 네, 이것과 마찬가지 바로 인간의 기본 욕구 신호일 뿐입니다.
0: 네.
1: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여섯 명 중 한 명이 외롭다고 느끼고 냄새가 많을수록 네 명 중 한 명이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편화적인 정상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0: 네.
1: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연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꿉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0: 네.
1: 야 오늘 나 좀 외롭다 이렇게 가볍게
0: 네.
1: 네. 네. 이야기를 하는 순간 50%가 해소가 된대요.
0: 네.
1: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가끔

0: 꿍그레.
1: 그렇죠.
0: 예, 네. 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그 외로움을 엄청 공감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에,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는 수치심을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1: 네. 외로움을 인정하고 네. 또 해석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네. 그 말씀이죠?
0: 네.
1: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네. 것이라 하죠. 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내적 자유, 건강한 적응력 이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외로움을 긍정적인 고독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방법 무엇이며 그 전환점 어디에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이 타인과 단절해서 오는 아픔입니다. 외로움은. 네. 그런데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해서 오는 성숙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도 네. 내가 외롭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면은 꼭 그 결혼은 네, 거의 90% 이상 망한대요.
1: 네.
0: 네. 그것이 꼭 마치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의자를 사거나 네. 신발을 사는 것과 같대요.
1: 네.
0: 그런데 내가 고독을 혼자를 즐길 줄 알 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나는 혼자도 괜찮아. 혼자의 삶도 잘 살고 함께도 잘 살아. 이럴 때 네. 결혼을 해야 결혼 상대를 진짜로 잘 고른대요.
1: 그렇겠네요.
0: 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데 외로움은 빼앗긴 혼자 있음입니다.
1: 네.
0: 네. 그런데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1: 네.
0: 네. 전환점은 딱 하나, 주도권입니다.
1: 네.
0: 주도권 차이입니다. 억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고른다는 감각,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1: 네.
0: 네, 이러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목적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감각을 깨워줍니다.
1: 네.
0: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김치볶음밥 하나라도 네. 음악에 떨림을 주는 노래 한 곡 예,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일기장에 또박또박 쓰는 그 내용들 예, 이런 것이 하다 보면은 나의 감각을, 감성 감각을 깨우든 입맛을 깨우든 무엇이든 감각을 깨우는 것에서 예, 우리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연결은 유지하되 채우지는 않기입니다.
1: 네.
0: 혼자여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그것은 그 시간은 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시간이 됩니다.
1: 네.
0: 결국 보면은 전환점은 나 혼자 남겨졌다 이런 외로움에 그래서 나는 나와 함께 있다.
1: 네.
0: 네, 이런 것으로 예, 해석이 바뀌는 순간이 고독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1: 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성숙이라 했죠.
0: 네.
1: 네, 나 혼자만의 공간을 잘 활용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외로움 극복의 첫 걸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1: 네.
0: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우리 다 이름이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누구야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돌려다볼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것처럼 내 감정을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은 그 감정 인식이 우리에게 아, 나 이런 감정이었구나.
1: 네. 네,
0: 이렇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법을 알죠.
1: 네.
0: 쉽게 말하면 내가 병의 근원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1: 네.
0: 네. 그 이상 기분이 이상하다도 내 감정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감정을 찾지 못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왜서 화나고 왜서 속상하고 내가 왜서 슬픈지 왜서 기분이 이상한지 이걸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때 상태를 멘붕이 왔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즉 우리 뇌 안에서 감정들이 갈 길을 잃은 거예요.
1: 네.
0: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잃었으면 아니 우리 지금 밖에 차들이 교통신호가 안 돼서 길을 잃었으면 어떨까요?
1: 그렇죠.
0: 엉망이 되죠. 네. 우리 뇌 안에서 우리 감정들이 엉망이 돼서 그걸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딱 달아주면은 네. 그 감정들이 갈 곳을 찾아요.
1: 네.
0: 네, 잃었던 길을 찾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변도체는 흥분이 낮춰진대요.
1: 네.
0: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위험 신호에서 정보 신호로 재분류한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일상, 이걸 하는데 일상 실천법이 첫째 하루는, 첫째 하루에 세 번 감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 네. 점심, 저녁에,
1: 네.
0: 지금 네 기분은 어때?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1: 네.
0: 두 번째, 감정 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하루 네. 한 문장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1: 네.
0: 나는 오늘 외로웠다. 나는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다.
1: 네.
0: 이렇게. 조금 한 줄씩이라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세 번째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1: 네.
0: 나 외로우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외로우면 수치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1: 네.
0: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 외로웠구나.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내가 성숙시키자.
1: 네.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밀어내면 낼수록 커집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쿨하게 인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작아집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1: 네. 네. 감정의 이름 달기,
0: 네.
1: 또 기분 체크, 하루에
0: 네.
1: 세 번,
0: 네.
1: 또 감정 일기 쓰는 것도 좋고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도 좋다.
0: 네.
1: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재발견의 시간,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구체 활동은 무엇인지요?
0: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을 한다는 이런 것 전에 네. 어떻게 머물 것인가 이 시간에.
1: 네.
0: 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뭐 커피 한 잔이든 차 한 잔이든 따뜻한 물 한 잔이든 마시면서 한 10분간 정말 음미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나랑 함께 머물며
1: 네.
0: 즐기는 시간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 뇌는 그 시간에 생각 정리도 되고 자 우리가 가끔 멍 때리면 뇌가
1: 그렇죠.
0: 뇌한테 너무 좋은 집중력을 준대요. 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세 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것이 또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할 때, 우리 뇌 신경망들은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집을 아무리 청소해도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살아도 일주일 동안 비어져 있으면 먼지가 끼죠.
1: 네.
0: 그것처럼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신경망 안에 정말 그 때가 끼듯 녹슬듯 관지가 녹슬듯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1: 네. 네,
0: 신경망들이 잘 소통이 안 된대요. 그런데
1: 네.
0: 그걸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가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랍니다.
1: 네.
0: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다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과 그때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걸 바로 기회로 삼아서
1: 네.
0: 첫째 몸을 쓰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산책이나 요리나 정리한 청소하거나
1: 네. 네,
0: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1: 네.
0: 네, 집중력이 다른데 전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손을 쓰는 창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손으로 일기 써도 되고 그림을 네. 그려도 되고 뭐 악기를 맞춰도 되고 네. 이렇게 손을 쓰는 감각을 하는 것은 나 현재 여기에 있다는 실존감을 깨워줍니다.
1: 네.
0: 네. 세 번째는 배움과 탐색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뭐 독서를 해도 되고 예, 강의를 들어도 되고 예,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관찰을 해도 되고 예, 예를 들어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아 이건 나를 위한 요리야 예, 이렇게 그렇죠. 네,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온전히 이 시간에 나를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목적 있게 의미 있게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네. 몸쓰기, 손쓰기,
0: 네.
1: 배움과 탐색
0: 네.
1: 필요하네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0: 네.
1: 관계의 질이라고 하던데요.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대화의 기술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의미 있는 연결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머물 때 시작됩니다.
1: 네.
0: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맞춤도 해주고
1: 네.
0: 그랬구나 끄덕끄덕도 해주는
1: 그렇죠.
0: 것만으로도
1: 네.
0: 상대는 너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나는 지금 네 위로가 필요해
1: 네.
0: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예, 용기가 있는 거고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완벽한 위로 위로를 건네기보다 그냥 함께 질량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1: 네.
0: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는가.
1: 네,
0: 네 이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 즉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외로움을 줄이는 제일 핵심 도구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기술을 세 단계로 보면은 첫째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말해야 됩니다.
1: 네.
0: 우리는 자꾸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은 니 옳다 내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아, 회사에서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회사에서 참 속상했어
1: 네.
0: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네.
0: 둘째는 상대의 감정을 비춰주는 겁니다.
1: 네.
0: 다시 야, 많이 힘들었겠다.
1: 예.
0: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야, 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이게 아니라
1: 네.
0: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1: 그렇지.
0: 저는 나중에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공감이 먼저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1: 네.
0: 잘 지내 하면은 아니요로 답이 되죠.
1: 네.
0: 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뭐가 제일 재밌어?
1: 네.
0: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진짜 대화가 열립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짜 안부 묻기를 해보고,
1: 네.
0: 10분이나 2, 3분이라도 통화해보고,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해보고, 예, 친구가 나 요즘 외로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요즘 그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깊이 있는 대화나 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서로 서로 공감하는 그
0: 네.
1: 방법들 모색해야겠습니다.
0: 네.
1: 이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외로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계질을 높이기 위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한 사람이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1: 네.
0: 친구 한 명에게 목매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자, 운동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
1: 네.
0: 유머를 하는 친구가 또 있어야 되고,
1: 네.
0: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다양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말하는 용기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네. 세 번째는 친절 베풀기입니다.
1: 네.
0: 우리 뇌는 타인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1: 네.
0: 결국 우리가 이걸 친절 베푸는 거는 타인

0: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럴 때 봉사 나가는 것도 좋겠죠.
1: 네.
0: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길가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네. 세워주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겁니다.
1: 네.
0: 네. 넷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것은 무조건 밝게 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의도적으로 좋은 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1: 네.
0: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세뇌시키는 나를 내 뇌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1: 네.
0: 없는 걸로 거짓으로 속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긍정을 찾아내 숨바꼭질한 숨어버린 긍정을
1: 네.
0: 찾아내라는 겁니다.
1: 네.
0: 다섯째는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1: 네.
0: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1: 네.
0: 먼저 누군가를 초대해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제일 인상 있는 것이 아마 다양한 우정 기르기
0: 네.
1: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냥 친구 한두 명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0: 그쵸?
1: 그것이
0: 네.
1: 아닌
0: 아니에요.
1: 것 같네요.
0: 네.
1: 네, 로인의 약 4분의 1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로년의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로년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1: 네.
0: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1: 네.
0: 우리가 TV를 봐도 명절이면 예,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예, 엄청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여지죠.
1: 네.
0: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이 간단하게라도 예, 부모님들께 문안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노년의 외로움은 다른 세대와 질이 다릅니다.
1: 네.
0: 은퇴해서 외로운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세상을 뜨셔서 배우자 상실로 인해서 외로울 수가 있고
1: 네.
0: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사회적 역할 소멸이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노년 우울증.
1: 네. 네.
0: 그리고
1: 맞죠.
0: 또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로 이런 부분이 직결됩니다.
1: 네.
0: 그러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네. 방문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1: 네.
0: 네. 형식적 안부 전화보다 함께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둘째는 역할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1: 네.
0: 어르신이 무언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기여할 자리. 그러니까 손주 돌보기도 좋고 뭐 요리 레시피를 전수하는 것도 좋고 뭐 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그 디지털의 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1: 네.
0: 뭐 영상 통화하는 법, 핸드폰 또 강의라면 또 듣는 법,
1: 예, 네.
0: 좋은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0: 네.
1: 이는 관계량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비는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0: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놓치는
1: 네.
0: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붐비는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뭐 연기하거나 직장인, 엄마, 친구 뭐 이런 역할보다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할 때
1: 네.
0: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 한 사람만
1: 네.
0: 초점으로 딱 정해서
1: 네.
0: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 반응을 해주는 거.
1: 네.
0: 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연결이 진짜 연결이 그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우리는 진짜 연결이 오랜 시간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1: 네.
0: 아닙니다.
1: 순간에.
0: 네,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1: 네.
0: 눈맞춤, 미소, 함께 웃어주고 예, 화면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온기를 예, 대화에서 만남에서 온기를 전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처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많은 곳에서도 한 사람과 깊게 눈을 마주

0: 마주치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의 밀도에서 옵니다.
1: 네.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정서적 회복력이 기초가 되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돌봄 루틴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아침.
0: 네, 혈당이 흔들리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뇌가 부정감정이 커집니다.
1: 네.
0: 셋째는 적절한 운동, 걷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을 더해야 하고 거울을 보고 오늘도 너 너무 수고했어 말 네. 한마디 해주고 네, 나에게 정말 점심 한 끼에 국을 먹더라도 따뜻한 국물을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선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얘기 드렸던 네 첫째 식사 수면 운동 이것을 하면은 자기 돌봄에 제일 도움되는 처방입니다.
1: 네 외로움은 단순히 극복 해야 할 부정적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우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연결해라는 신호로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이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연결은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네. 관계적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냥 정말 아주 쉽게 배고프니 먹어라 하듯이 외로우니 좋은 관계를 찾아라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첫째는 너는 관계가 필요해.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1: 네.
0: 둘째는 지금 관계의 질을 점검해봐 하는 신호입니다.
1: 네.
0: 양이 아니라 깊이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1: 네.
0: 셋째는 너 자신과도 연결이 잘 돼 있니? 이런
1: 네.
0: 겁니다.
1: 네.
0: 타인과 연결을 잘 하기 전에 나 자신과 연결을 잘 해야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1: 네.
0: 외로움을 느껴 누군가에게 연락했는데 그 대화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 준 선물입니다.
1: 네.
0: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은 네,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지? 물어보는 질문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루 한번 연락해보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고 일기도 써보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와 타인을 더 깊게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1: 네.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외로움 그 무게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고대인들은 별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연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혼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연결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연결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 오늘부터 내딛어 보세요.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